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0: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It's getting late on Sunday morning. I get up and see. Empty beer bottles.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서울교로 진출하는 램프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입구를 약 2km 지난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출구를 조금 지난 지점 1, 2,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봉천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한성북은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안성분기점부터 4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고, 세종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오포 3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삼촌아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회사 부장님 늘 크크 특징이라는 밈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요즘 부장님이면 뭐 그렇게 나이가 든 것도 아닐 텐데 뭐 또 늘 크크라고 하나 싶어서 봤다가 첫 번째부터 웃음이 나더라고요.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 한 번쯤 듣고 해봤단 말이죠. 그 뒤로도 시계 밥 좀 줘라. 아 언제 국수 먹여줄래? 같은 표현들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자란 세대는 피식 웃는데 이 젊은 세대는 무슨 뜻이냐면 되려 묻는다네요. 우리가 흔히 쓰던 말들이 어느샌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온 거죠. 말에도 유행이 있고 세월 따라 사라지는 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말이 쓰이던 때의 기억까지 함께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계 밥 좀 줘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던 사람의 목소리까지 어쩐지 같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한 함춘의 복성. 10월 7일 수요일 첫 곡은 김혜림의 DDD였습니다. 이 DDD 예전엔 시외 전화 갈 때 DDD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DDD가 뭐야? 뭐야? 그럴 텐데 요즘 거의 다 그냥 모바일로 본인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아, 예전에는 올드보이와 영보이로 나뉘었다면요. 요즘엔 영크크와 늘크크로 나뉜다고 하네요. 아, 저도 살짝 영크크 쪽에 발이라도 걸쳐보고 싶은데 막상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영크크가 못 알아듣는 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섭섭해요, 그때. 아, 나도 이렇게 가는 건가? 정말 놀랄 놓잖아요. 싶다가도. 근데 늘크크면 어떻습니까? 참 재밌는 세대를 보내지 않았나요? 저희는? 아, 이때 이런 말 하고 싶어.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해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그럼 늘크크크. 늘크크크크. 아이고. 일사마찡이 주님 오셨어요? 청년춘호 형님, 반가반가 출첵합니다. 매일매일이 가을가을합니다. 오늘 12시 25분 5차 누리호 발사 예정인데 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맡은 임무 수행을 완료하길 기원합니다. 우주강국 대한민국 파이팅!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준비하고 있죠? 아직 뉴스에는 안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누리호 그 연료 탱크에 충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시 25분이면은 앞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2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4636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애호박 된장찌개. 제가 좋아하거든요. 애호박 새우젓 볶음. 이거 있으면 밥 다 먹거든요. 애호박전. 완전 간식이죠. 아, 등등. 여름 내내 반찬을 만들어준 애호박이 늙은 호박으로 변했습니다. 야, 이 호박씨 받아놓고 늙은 호박 꽃게탕 끓여야겠어요. 맛나겠는데요? 늙은 호박 탁 잘라서 넣고 이렇게 먹으면 감자인지 호박인지 고구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또 고구마 맛이 나더라고. 맛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호박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애청자들이 고맙습니다. 사진. 어우, 색깔이 저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이제 퉁퉁해지면서 속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하, 맛나죠. 그 나름 이렇게 찜기에 넣어서 쪄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함춘의 복성 오늘 3부는요. 어제에 이어서 스페셜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의 새로운 기질을 뽑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2026 콜텍문화재단 기타 챔피언십 본선 진출자들 모셨습니다. 어제 모셨고요. 오늘 모실 예정이고 내일 또 세 분 모실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세 분씩 총 9분을 모시거든요. 오늘은 기타리스트 심윤구 씨, 신의재, 박민준 씨가 아침 일찍부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특징이 음악하는 사람 아닐까 봐 이 시간에 모셨더니 다들 졸고 계시네요. 또 물어보긴 해야 될 텐데 아마 잠을 안 주무시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에 대한 애정과 멋진 라이브까지 그리고 경연에 참가하는 느낌은 또 어떤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볼 겁니다. 오늘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3부에서 꼭 함께해 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천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0: 검색만 하셔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에 오십시오. 선곡표도 있고요. 사진, 그리고 다양한 뒷이야기들, 출연자들과 함께 찍은 이야기들의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곡,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자리에 김혜지 아나운서 모시면은 뭘 질문할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1: 한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성 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그리고 황치훈입니다. 추억 속의 그대.

함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푸른돈님께서 엽서 하나 보내놓고 일주일을 신청곡을 기다리던 DDD 지역번호 0522와 065341 건너가며 연애를 하던 그때는 최첨단이었을 이메일로 마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TBS를 듣고 풍경을 나누네요. 영크크들은 모르는 그때도 좋았다고요. 낭만이 있었죠, 낭만. 바로 답을 기다릴 순 없어요. 신청곡 들으려면 일주일 전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 방송국에 엽서 도착하죠. 엽서 정리하죠. 분류하죠. 아유. 데스크에 아마 저는 그 세대에, 저도 그 세대를 경험했죠. 왜냐하면 방송국을 때 방송을 출연했는데 엽서가 엄청 많더라고요. 책상 가득. 스튜디오마다 그냥 엽서로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진풍경이었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엽서 전시회 같은 것도 했었고요. 당시에 방송국에서. 아, 그러네요. 영크크들은 잘 모를 거야. 요즘 뭐, 그게 뭐예요? 심지어 요즘 집에 프린터들도 거의 없을 텐데. 다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다할 텐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프린터 치웠습니다. 의지로 치운 게 아니라 얘가 이제는 출력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치웠습니다. 제과콩나무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감디님. 감기가 걸렸는데 잘 회복이 안 돼요. 이럴 때한 번씩 나이가 든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체력은 있을 때 챙겨야 하는데. 그래요? 바로 운동하러 가야겠네. 운동하고 거리가 먼전 요즘 일상에서 계단 이용하는 걸로 일단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저보다 하나 위인데 집이 20층인가라 그래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매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보면은 쓰러질 듯안 쓰러지고 계속 잘 다니시더라고. 아,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그렇긴 해야 되는데,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일단 피곤하죠. 먼저 손이 가게 돼요. 엘리베이터 단추에.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4397님께서 추노라보니 요즘처럼 쌀쌀한 간절기에는 달달한 맛을 주는 푸르둥둥한 조선호박에 감자, 돼지고기, 두부, 집고추장 넣고 짜글짜글 끓이는 고추장 짜글이가 맛나답니다. 어제 먹었죠, 제가. 아, 이럴 줄 알고 제가, 어제 먹어봤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먹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5098님께서 여의도 공원에 목어가 많이 달렸습니다. 목어향 좋죠? 예전엔 방향제 대신,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향제 대신 몇개툭 따서 무심히 그냥 뒷자리 그, 사장님 자리 뒤에다가 탁 바구니에 담아서 탁 올려놓고 햇빛 받아서 잘 익어가는 숙성해지는 그런 목어의 향기가 났는데 또 너무나도 놔두면 나중에 향이 좀 그래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은 자연향보단 인공향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쉽기도 하고요. 처리도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832님께서 함대님, 현우 PD님. 어릴 적 많이 들었던 말은 요즘 애들은 버리장머리였고 시근이 없어서 앞으로 나라가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랬죠. 야,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나라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뭐 지금도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볼수 있겠죠 하시면서 싱어준장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6832님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싱어촌장 풍경.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함춘의 복숭이 부첫곡 러브 올릭의 원 러브 함께 들었습니다. 김상현 1320님께서요. 이 모과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엄마가 할머니 댁 모과로 모과차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달콤한 모과차 맛내게 드셨나요? 감기 끼울 때 참 좋죠. 아, 따뜻한 모과차 한잔 마시고 싶네요. 스튜디오는 지금. 네. 그래도 커피 감사히 잘 마시고 있습니다. 4397님께서는요. 저는 기타 소리만 들으면 어릴 적 사랑채에서 친구들 가득한 방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아주 잘 불렀던 49년생 큰오빠가 생각이 나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설레서요? 그리워서요? 둘 다시겠지요? 이 소리 들으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이번 주 들어 이 상을 맞추는 거네요. 이 상의 분야별 수상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난 5일에는 광유전학을 개척한 3명의 과학자가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어제는 남극 얼음 속에서 우주의 비밀을 추적해온 벨기에 출신 물리학자가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수상자도 그분들이 일궈낸 성과도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상은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사회부가였던 한 사람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고요. 물리학과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이 상은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많이 노리고 있는 상이기도 하죠. 많이 마음 아파하는 상이기도 하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무엇일까요? 1번 노벨상, 2번 장영실상. 트럼프가 장영실을 할까?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용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높아지는데요. 아, 곡을 준비했는데, 야, 오늘 곡 무엇일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정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음악입니다. 빛과 소금, 그 여름의 마지막, 그리고 어떤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함찬의 폭성입니다.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노벨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영실상은 국내 우수한 신기술과 연구개발자를 선정해서 매주 한 차례씩이에요. 매주 한 차례씩 수상하는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몰랐습니다. 아무튼 노벨상이 올해로 12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부문별 상금도 지난해보다 늘어서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노벨상의 장기적인 의미와 상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 8일에는 문학상, 9일엔 평화상, 그리고 12일 경제학상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이 문학상 궁금합니다. 수상자들이 누가 될까요? 평화상?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해요. 경제학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이 되겠죠. 멋진 분이.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볼까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까치와 까치호랑이가 있는 서울 셔츠 멋짐. 스튜디오 산책하는 가을 아침. 네, 스튜디오 산책했습니다. 자, 3983님께서 함 퀴즈 정답 1번, 노벨상. 이 노벨 음악상이 있다면 시인과 춘장이 당연히 수상할 텐데 아쉬워요 하셨어요. 대한민국 두 번째 노벨상, 음악상. 그럴까요? 괜히 좋은데. 자, 푸른덫.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다이너마이트는 BTS 노래. 그 노래를 연주한 봄디, 추노 DJ. 상금도 상표도 없지만 노벨 기타상 수상 축하합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푸른덫님. 제 마음속엔 이미 온 세상의 상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졌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상금, 상패.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세분 모셨습니다. 2323님 축하드립니다. 노벨상이라고 한자를 뜨신 거죠?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노벨. 벨이 아니라는 건가? 노벨상. 야, 축하드리고요. 또한분더 축하드리겠습니다. 2716님 축하드리면서 사연 함께 볼게요. 1번 노벨상입니다. 맞춰주셨고요. 함춘우님이 노래로 많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에게, 그렇죠. 꿈과 희망을 줬다고요, 제가? 아유, 과찬이십니다. 함춘우 선생님, 노벨 평화상 수상 기원 드립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저 방송 진행 못해요, 이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TBS의 방송이 끊어질 때까지 한번 가봐야죠. 그때 달라 할게 하겠습니다. 5071님께서 정답 1번 노벨상. 그렇죠. 축하드리는 거죠. 사연이 없어. 그냥 깔끔하게 정답 1번 노벨상 신청곡 긴머리 소녀. 쿨하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2323 그리고 2716 5071 세 분께선 성함과 주소, 50원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또 준비하겠습니다. 5071님 시청하신 둘다섯 긴머리 소녀 떠납니다.

0: TBS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을 조금 지난 사당나들목 부근에서는 약 1시간 전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관악터널부터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나들목을 조금 못 간 마곡터널 한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반제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2차로와 갓길에서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송탄부터 8km 구간 서 있다시피 하고요. 반대편 평택 쪽으로 반제터널을 약 2km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6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찍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줬어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가을이 한층 더 짙어지는 10월의 수요일 아침이죠. 한 주의 반환점을 도는 이맘때가 되면 몸도 마음도 살짝 나른해지고 일상의 호흡을 잠시 가다듬고 싶어지죠.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 같은 계절엔 담백하고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 하나가 커피 한 잔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주곤 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한 플리, 서늘해진 가을 바람과 더없이 잘 어울리는 70년대 소프트록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맑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대를 유래했던 브래드의 1971년 대표작 오브리입니다. 팀의 리더이자 감성적인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 게이츠가 만든 이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오랜 시간 라디오 애청곡으로 사랑받아온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들으면 어쿠스틱 기타 한 대와 나지막한 보컬만으로도 스튜디오 전체를 가을빛으로 물들이는 그 절제미에 탄복하게 되죠. 맑게 울려 퍼지는 핑거피킹 위로 서정적인 스트링 선율이 포근하게 얹히고 그 위를 부드럽게 흐르는 데이빗 게이츠의 맑은 미성은 마치 한편의 짧은 서정시를 낭독해주는 듯한 아련함을 전해줍니다. 이 곡은 닿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혼자만의 기억 속에 곱게 간직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고백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죠. 한 주의 가운데인 수요일 아침 브래디의 이 투명하고 아늑한 어쿠스틱 선율에 가만히 기대어 보시면서 바쁜 걸음을 놓치고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를 채워가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래드 오브리.

0: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죠?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집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만 문을 여는 스페셜 초대석. 오늘도 반가운 만남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의 새로운 기준을 뽑는 그런 대회예요. 2016 콜텍문화재단 기타 챔피언십 본선 진출자분들 모셨습니다. 아, 이 만남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오늘은 기타리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씩 제가 성원과 함께 자기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리스트 심윤구 씨.
1: 네, 안녕하세요.
0: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1: 네, 저는 재즈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심윤구입니다.
0: 활동하고 있어요?
1: 네, 작은 클럽 같은 데서 재즈 공연들 많이 하고 있고요.
0: 프로예요? 프로지?
1: 데뷔는 하지 않았습니다.
0: 아니, 돈 받아요?
1: 네, 연주할 때 돈을 받습니다.
0: 그럼 프로지. 돈 받으면 프로지. 자, 오늘 좋은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 옆에 오늘 말 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방송이 제대로 진행될지 너무 궁금한 미스테리한 기타리스트예요. 근데 아직도 제 눈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카메라는 우리 윤구 씨 카메라 한번 이걸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우리 친구는 이걸 쳐다보면 되겠다. 요 가운데 거. 이거 쳐다보면 됩니다.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말 없는 기타리스트 우리 박민준 씨 모셨습니다. 자기 인사 한번 하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희망하고 있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0: 핑거 기타리스트를 희망하고 있어요?
2: 네.
0: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뭐 희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수준이 상당하던데.
2: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프로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직 희망하고 있습니다.
0: 지금 학생이죠?
2: 네.
0: 고등학생.
2: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3학년.
2: 네.
0: 고등학교 3학년이 아직 프로로 데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궁금합니다. 어떤 실력을 감추고 있는지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다리고 봐주시고요. 우리 민준 씨는 오늘 방송 출연하는 거 네. 혹시 주위에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2: 가족들한테만 얘기했습니다.
0: 그래요? 네. 친구들에게는?
2: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요.
0: 그래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딱 방송 시작하면은 문자가 이제 막 올 텐데 어느 분이 가장 사회성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기타리스트,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 연주하는 거 봤는데 일단 뭐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심사에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0: 심상치 않은 기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신의재 씨. 인사하시죠,
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이자 이제 피아노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작곡도 하는 신의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우와, 신의재 씨는 다양한 걸 하시네요.
1: 네, 제가 전공은 클래식 음대를 나왔는데 또 이런 기타 음악도 좋아하고 어릴 때 아버지 영향으로 기타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0: 음대에서는 전공이 뭐였어요?
1: 클래식 작곡이
0: 작곡이 전공이고, 그
1: 네.
0: 다음에 그냥 장난 삼아 한번 이것저것 해보는 중인 거야?
1: 혼자 그냥 해봤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혼자 하는 기타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또.
1: 사실 이제 뭐 냉정하게는 일이 되면은 뭐 그런 건데 눈치 안 보고
0: 그래요?
1: 네.
0: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각도에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우리 미은구 씨 카메라 그럼 이건 건가 보다. 요거 카메라를 보고 될것 같고, 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세 분이 가끔 오디오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잘 켜주실. 어제에서 이번 행사 총괄을 맡고 있죠. 콜택문화재재단의 최재혁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또 다시 하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콜텍에서 콜텍 문화재단 행사 담당하고 있는 최재혁 계장이라고 합니다.
0: 재단에 일이 많은가 봐요, 행사가.
2: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공헌 사업 같은 거나 이제 뭐 인재 발굴 이런 쪽으로 행사나 뭐 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 재단 이사님들이 음악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2: 네, 엄청 많으시죠.
0: 그렇죠.
2: 네.
0: 아, 눈치 보이시겠어요. 계장님도 기타 전공하셨죠?
2: 네, 저도 이제 기타 전공하다가 이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0: 좋아요. 자, CTCF로 불려져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약칭으로는 이제 콜텍 컬처 파운데이션, 줄여서 CTCF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콜텍 문화재단, 그러니까 기타 챔피언십을
2: 네.
0: 콜텍 문화재단을 CTCF로
2: 네,
0: 약칭해서
2: 맞습니다.
0: 부르는군요.
2: 네네네.
0: 이게 어떤 대회인지 오늘 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2: 네,
0: 한번
2: 이게,
0: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콜텍 문화재단이 2009년에 창립 이후로 지금 17년째 지금 경연대회가 바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해서 원래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만 15년째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일렉 기타 부문도 추가를 해서 이제 어쿠스틱 부문, 일렉 부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지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은 어떠세요? 뭐, 이두 분야로 나뉘었잖아요.
2: 네네.
0: 그리고 나뉘었고, 그리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2: 네.
0: 또 장점과 단점, 혹시.
2: 우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일렉으로 이번에 추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많죠. 일렉 기타
2: 네.
0: 연주자들이 얼마나
2: 네. 엄청 많으셔서 저도 물론 저도 일렉을 전공했지만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대회 문의도 되게 많이 오시고 지원자 수도 배로 늘어서
0: 우와.
2: 네,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상금이 얼마예요?
2: 상금은 이게
0: 이들은 상금을
2: 네.
0: 노렸나, 실력을 노렸나, 명예를
2: 상금은
0: 노렸나?
2: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어쿠스틱 부문이어서 이렇게 쭉 그냥 단일로 대상 뭐 최우수 뭐 장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렉 부분도 추가되면서 각 어쿠스틱 일렉 대상이 4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최우수상이 200만 원씩 그리고 우수상이 100만 원씩 있습니다.
0: 상금만으로도 1,400.
2: 맞습니다.
0: 그 외에 또 진행비.
2: 그렇죠. 진행비랑 뭐 이것저것 하면은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아니, 그리고 이 진행비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데, 뭐 멋진
2: 맞습니다.
0: 심사위원들을 초대하시나 봐?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2: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저희는 그 예전에 원로 아티스트 분이신데 저희 재단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강근식 이사님이라고 이제
0: 내가
2: 기타리스트이신
0: 그분한테 기타 영향 받았잖아.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데,
2: 맞습니다.
0: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야, 그분이 심사위원.
2: 맞습니다.
0: 그리고요.
2: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한상원 기타리스트님.
0: 기타계의
2: 네,
0: 마에스트로.
2: 블루스와 펑크에서 이제 주름 잡으시는.
0: 야,
2: 네.
0: 주름을 너무 잡으시더라고.
2: 엄청난 기타리스트죠.
0: 엄청난 기타리스트.
2: 맞습니다.
0: 야, 그분 모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2: 네. 근데 우연찮게 이제.

0: 기회가 잘 닿아서
1: 아,
0: 이번에
1: 그래요?
0: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이야,
0: 네.
1: 부럽네요. 그런 인연. 야.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0: 그리고
1: 오시나요?
0: 이제 박윤우 기타리스트님이 계신데,
1: 그분 그 정미조님의 귀로라는
0: 네.
1: 곡의 그 정미조님의 음악을 거의 기타를 연주하고 계신 분.
0: 네네네.
1: 재즈와
0: 클래식 기타,
1: 클래식을
0: 네.
1: 다 두루
0: 네,
1: 섭렵하신.
0: 맞습니다.
1: 우리 누구야? 의지 씨와 비슷하네.
0: 네,
1: 그래요? 이야,
0: 맞습니다.
1: 그분 또 흔쾌히 오셨군요. 아,
0: 네.
1: 또 우리가 할 만한 유명한 사람 또 해봐요. 또 누가 나와요?
0: 이제 제일 유명하신 이제 젊은 층에서 특히
1: 저요?
0: 더, 네. 맞습니다.
1: 누가
0: 네.
1: 나오는 거예요?
0: 이제 그 정성아님이라고 이제 예전부터 기타 신동으로 어릴 때 유명하셨고 지금도 뭐 명불허전이죠. 네.
1: 제가 그 친구를 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 조회수, 그, 팔로워 수를 보니까 거의 이제 1000만 되어 가지 않을까?
0: 맞습니다. 지금 한 700만이 넘어서,
1: 그쵸?
0: 네,
1: 제가
0: 상당히
1: 딱 그거 보고
0: 많습니다.
1: 나서, 아, 이 친구는 넘사벽이구나. 아,
0: 맞습니다.
1: 멋지네요.
0: 그래서 정성아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재단 경연대회 대상 출신이신 김진사님,
1: 아,
0: 네,
1: 진산이가.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1: 야, 그러고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그 비중이 골고루 다잘 되어 있게,
0: 맞습니다.
1: 재즈,
0: 네,
1: 락,
0: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어쿠스틱 기타.
0: 네.
1: 와, 대단하네요.
0: 연령층도 다 다양하게 돼 있으셔서 평가를
1: 심사위원들이,
0: 네,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1: 그
0: 생각입니다.
1: 이번 본선 진출자들의 합격된 분들이 내가 왜, 뭐, 당연히, 아, 나, 당연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왜?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심사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각자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겠죠?
0: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블루스나 뭐 재즈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관점이랑 뭐 여러 가지로 다 나뉘어서 이제 정말 다양한 의견으로 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계속 궁금한 걸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저마다의 카리스마가 엿보이는 세 명의 기타리스트라고 하셨어요. 야, 자, 윤구 씨.
2: 네.
1: 자, 그 의상이 멋집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그 음악과 함께 의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2: 네, 저는 재즈 연주를 주로 해서, 재즈 연주할 때 옷도 제 전투복, 그러니까 저를 표현하는 제 일부라고 생각해서.
1: 달라요? 의상을 그렇게 챙겨 입으면 달라요?
2: 그냥 일종의 관객에 대한
1: 마음가짐.
2: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 태도에 관한 거라서.
1: 주머니 앞에 포켓에 안경이 딱 꽂혀
2: 이건,
1: 있거든요.
2: 네.
1: 그것도 어떻게 장식인가요?
2: 아, 요거는 밖에서는 쓰고, 안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는 벗고 있습니다.
1: 처음 스튜디오에서 뵀는데 어디 회사에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멋져요.
2: 감사합니다.
1: 기타는 가지고 나오신 게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할로우 바디라고 하나요?
2: 네, 얘는 세미 할로우 바디라고 해서
1: 네.
2: 이제 일렉 기타랑 우리가 흔히 아는 일렉 기타랑 조금 다른 거는 여기에 통기타처럼 울림통이
1: 네.
2: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1: 그럼 뭔가 장점과 단점?
2: 더 울림이 풍성하고 따뜻한 소리가 나고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맨이십니다. 맨 완전히 재즈맨이시네요. 연주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2: 네, 처음 기타 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서 배우다가 클래식 기타를 많이 배웠었어요.
1: 아,
2: 처음에.
1: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재즈로 넘어갔고.
2: 아니요, 저는 원래 락 음악, 올드팝 이런 걸 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건 정서에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1: 오늘 여기 출연하는 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까?
2: 네, 말씀드렸습니다.
1: 뭘 하십니까?
2: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1: 그래요?
2: 네. 원래 되게 기타 치는 거안 좋아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점점 좀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1: 그 윤구 씨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응원해 주시는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아, 쟤는 반대해 봐야 안될것 같아. 그냥 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2: 맞습니다.
1: 자, 지금 부모님이 마음 딱 졸이시겠네요. 그래요. 우리 민준 씨는, 민준 군은 기타를 연주하는 걸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요?
3: 좋아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어떤 계기가 있으로 그 기타를 만나게 됐어요?
3: 유튜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시는 정성아님 영상 보고 기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정성아님의 어떤 기타 연주가 딱, 나 기타 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3: 그 정성아님의 곡 중에서 세븐스 샵 나인이라는 곡이
1: 아,
3: 있는데,
1: 이거 어려운 코드인데.

0: 그 곡을 보고 이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1: 독학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계셨어요?
0: 처음 한 1년 정도는 이제 독학으로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갔다가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지금은 그냥 1대1 개인 레슨으로 받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일단 요번에 그 챔피언십에 도전했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0: 그래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기백이 좋다. 어제 기다렸을 때 김기백 씨.
2: 맞습니다.
1: 확 몰고 가더만 기백 씨. 좋습니다. 의재 씨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2: 네.
1: 작년에 출전하셔서
2: 아, 맞습니다.
1: 높은 거 가져갔다고 하던데.
2: 작년에 제가 이 대회에서 우승했었습니다.
1: 오. 근데 또뭐 놔두고 가신 게 있나요? 상금을 좀덜 가져가셨나요? 아니면
2: 아, 사실 상금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회도 좀 나가고 해야 좀더 저도 성장하고 좀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엔 또 작년이랑 조금 다른 스타일로 준비를 해보게 되고
1: 아,
2: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밖에서 아까 준비하실 때 보니까 카메라로 보는 우리 그 의재 씨 모습이 그 아이돌 밴드의
2: 아.
1: 그한 축을 담당하는 멋진 기타리스트 같은데 그런 제의 같은 거 아니면 활동이나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2: 아, 그,
1: 활동?
2: 최근에 그, 이제 몇번 받아본 적은 있었는데, 이제, 아직 확정된 일은 없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가려요? 본인이 좀 그런 일에 대해서?
2: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일이 진행될 때도 있고, 뭐또 달라집니다.
1: 그래요. 아, 오늘 또 멋진 연주해 주실 텐데요.
2: 감사합니다.
1: 기백 뮤직님께서, 우리 심윤구님, 수염이 잘 어울리시고, 미남이시네요. 미남이시기도 하지만 훈남이야. 민주 씨는 그 제가 아까 그 원고 바보야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고에 혹시 뭐 내용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특별한 게?
0: 그냥 제 프로필 뭐라 써져 있는지 읽어보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래요? 난 프로필 안 봐서. 워닝 워닝님께서 윤구님 수염 멋져요 하셨어요. 윤구님 많이 홍보했나 보다. 어디에 홍보하고 오셨어요?
3: 저 가까운 친구들이랑 제가 얼마 전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대학원에 이제 졸업한 선배님들 아니면 다니고 있는 친구들, 동기들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교류방이 있어서 거기에 링크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1: 전공을 음악이요?
3: 네, 맞습니다.
1: 아. 김명수님께서 우리 윤구쌤 멋있어요. 아, 참. 안 되겠다. 칭찬이 자자하니 기타를 좀 들어야겠다. 우리 윤구쌤 기타를 먼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지아빠빠님께서 심사위원회 왜 우리 대한민국 기타 춘호형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짜는 개인적으로 다른 공연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합니다. 자, 우리 먼저 윤구 씨, 시민구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악기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2: 네.
1: 자, 지금 와, 그 뒤로 헤드폰을 뒤로 넘기세요. 그 뒤로 넘기시고 자, 지금부터. 보통 제 역시 이게 지금
2: 네.
1: 그 공연대회로 하면은 당일날 만나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2: 네.
1: 그래서 서로 상대방 연주자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교류할 시간이 별로 없죠.
2: 네, 아무래도 거의 잘 없죠.
1: 밥 먹을 때도
2: 네.
1: 따로 먹죠.
2: 그쵸.
1: 그거 어때요? 본인이 이제 기타를 전공하셨으니까
2: 네.
1: 그 기타 연주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2: 네.
1: 좀 내성적, 내향적인 부분들이
2: 그쵸.
1: 오면 말을 안 해요.
2: 아무래도 좀 이제 각자 개인 플레이가 좀 많기는 한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좀 그런 이고가 되게 강한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1: 그럼 대기실에 가면은 저 소리밖에 안 나. 피킹하는 소리밖에 안 나겠다.
2: 맞습니다.
1: 아니면 그 어쿠스틱 기타인들은 계속 핑거링하고
2: 네.
1: 태핑하고 그다음에
2: 맞습니다.
1: 뭐이 퍼커시브가 한 주법 연주하고
2: 네, 두드리는 소리가
1: 두드리는
2: 많아요.
1: 소리
2: 네.
1: 말은 안 하고
2: 맞습니다.
1: 친해질 시간이 없는 거야.
2: 그쵸.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제 직전이니까 긴장하셔가지고.
1: 그렇구나.
2: 네.
1: 요번에 윤구 씨가 재즈 기타리스트 요번에 몇 명이 본선에 올라갔어요?
2: 본선은 이제 일렉 기타 6명이고,
1: 그중에 재즈 성향은?
2: 혼자 유일하게 재즈 성향이십니다.
1: 부문별 수상하면 그냥 혼자 상 받아가는 건데.
2: 그쵸.
1: 부문별 수상 아니죠? 자,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2: 네.
1: 한번 소리 내보시고요.

0: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야, 연주 중간에 광고 들어오고 괜찮네. 시민구 기타리스트의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3분 56초. 이 곡은 기존에 있는 곡일까요? 아니면 네, 유명한 스탠다드?
1: 네, 이 곡은 유명한 스탠다드고요. 오. 42년도에 작곡된 우와. 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챗 베이커라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0: 목소리로?
1: 네네.
0: 다양한 버전이 있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색소폰도 있을 것이고.
1: 네. 온갖 버전들이 많은데.
0: 워닝워닝님께서 기타 연주에 흥이 나고 신이 나요 하셨습니다. 푸른더님께서는 윤구님, 그 레리 칼튼 손가락 잠시 빌려오셨습니까? 그래요.
1: 빌리고 싶네요, 잠시라도.
0: 야, 좋아. 자, 민준씨, 네. 옆에서 들었잖아요.
2: 네.
0: 어때요? 평 한번 해보시죠.
2: 너무 그루브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루브? 네. 본인이 연주하는 어떤 어쿠스틱 기타의 그 리듬과 좀 다른가요?
2: 제가 연주하는 어쿠스틱 기타랑은 좀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내 영역으로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요. 내 영역으로 오지 마세요 형님. 의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또?
3: 아, 정말 그 이 재즈를 정말 이 사랑해서 연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광고 지나고 나서부터 그게 뭔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일단 이걸. 광고 나오는 순간 망했구나 싶었는데.
3: 뭔가 뒷부분이 더 좋았던
0: 좋은 것 같아요.
3: 좀.
0: 우리 거기 못 들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어. 그렇죠. 와. 자,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국내 라디오 최초의 중간 광고 듣고 이어지는 연주. 맞아요. 저희가 개념이 없는 방송이어서 그래요. 아, 좋습니다. 우리 민준 군은 다양한 기타를 이제 좀 그 앞으로 공부도 기타를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세요?
2: 네.
0: 그러면은 이제 뭐 대학을 전공을 할 건가요? 아니면은 대학 없이 바로 일반 프로뮤지션으로의 길을 갈 건가요?
2: 대학을 전공할 생각은 있습니다.
0: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핑거스타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2: 네.
0: 그래서 뭐 별도로 뭐 일렉트릭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2: 일렉트릭을 준비하고 있진 않고 핑거스타일을 받아주는 해외에 있는 대학이 있어서 거기를 좀 준비 중입니다.
0: 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네.
2: 네.
0: 어디 있어요? 그런 대학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2: 미국에 있습니다.
0: 미국에 있어요? 네. 와, 좋겠다. 아까 민재 씨가 딱 서 있는데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같은 2미터 다 아래더라고. 2미터 안 되죠?
2: 네.
0: 근데 내가 한참 올려도 봐야 되긴 하더라. 키가 어떻게 돼요?
2: 키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7, 18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성장하고 있나요?
2: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다고는 하더라고요.
0: 그래요?
2: 네.
0: 그럼 우리가 존 메이어가 엄청나게 키가 크잖아요. 기타. 와, 난 그런 기타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막 이제 키가 커가지고 막 멋지게 연주하는.
2: 존 메이어처럼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노래 잘해요.
2: 아, 노래는 진짜 못합니다.
0: 오늘 말 안 하면 노래 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쉴드 치는데. 아, 예. 자, 우리 심윤구 씨의 멋진 재즈 스타일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준 씨 부모님 응원 한번 해주시죠. 친구도. 자, 의재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연으로 대상을 작년에 거머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력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고 오셨습니다. 곡 제목이 이 서핑이에요? 서핑이에요.
4: 아, 그 서핑할 때 서핑.
0: 서핑.
4: 네.
0: Surfing with the alien.
4: 네.
0: 이거 있는 곡이에요?
4: 아, 이게 그 기타리스트 조 세트리아니의 곡입니다.
0: 우리는 그 신세트리아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별명 있지 않아요? 혹시 본인은 누가?
4: 저는 이제 이름이 의재라서 친한 친구들은 그냥 의자라고 불리고. 죄송합니다.
0: 그래, 죄송할 만했지. 아, 잭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신청을 하셨잖아요.
5: 맞습니다.
0: 혹시 뭐 이 신청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요?
5: 저희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0: 그러면은 네. 뭐 기타를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5: 그렇죠. 이제 나이 제한 없이 이제 아무나 다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0: 와, 그러면 혹시 뭐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없겠네요.
5: 그런 건 없습니다.
0: 이번에 이번에 네. 한번 얘기가 있을까?
5: 이번에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이 50대 분 계셨었거든요.
0: 그래요?
5: 네. 어? 저희 아버지뻘 분이 계셨어가지고.
0: 신청할 때 이렇게 뭐 그런 사연도 적지 않나? 나는 뭐가 되고 신청했다라고 하는.
5: 그분은 사연은 크게 적혀 있으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나이랑 뭐 성함이랑 뭐 연락처 이 정도는 받고는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셔서 조금 이제 놀랬던 적은 있습니다.
0: 다양하게 연령층도 다양하게
5: 맞습니다.
0: 그분을 왜 안 뽑히셨을까?
5: 그거는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래? 이게 나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매년 하는 거죠?
5: 네, 매년 이제 뭐 모집하는 거는 이제 여름쯤부터 진행을 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회 본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10월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이렇게 잘 노출 일부러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모이는 곳에 일단 모집 공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5: 네, 맞습니다.
0: 근데 거기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5: 저희가 일단은
0: 전화를 연락할 네. 수 있어요? 뭐
5: 연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0: 홈페이지 네.
5: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사실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 이용을 하시니까
0: 그렇죠.
5: 네,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저희가 광고를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매년 열려 있나요? 아니면은 특정한 기간에만? 이렇게?
5: 특정한 기간에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5: 네.
0: 성별에 관계 없고 나이에 상관 없고.
5: 맞습니다.
0: 그냥 기타만 연주할 수 있으면.
5: 네네.
0: 신청은 할 수 있잖아. 신청은 되잖아.
5: 아무나 다 가능하십니다.
0: 본선에 올라가는 건 심사위원 마음이고.
5: 맞습니다.
0: 희희님께서 콜트 관계자분 잘 생겼대요.
5: 아유 감사합니다.
0: 결혼하셨나요?
5: 아, 예정입니다.
0: 아, 예정이에요?
5: 네, 예정이 있습니다.
0: 예정이랍니다. 혹시 희희님께서, 그냥 잘생긴 걸로 마치지. 아니, 지금, 남자일 수도 있잖아.
5: 그거는 이제.
0: 네. 자, 의자씨 곡 준비했습니다. Surfing with the Alien. 이야, 제가 연주를 봤거든요. 야, 기타 소리 한가 봅시다. 어떻게 나는지. 어떤 거? 자, 알겠습니다. 자, 달려볼까요?
4: 좋습니다.
0: 자, 어떻게 연주하는지 봅시다.
4: 네.
0: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우와, 완전히 미를 치고 있네요. 미를 치고 있어. 우와, surfing with the alien. The alien.
1: 감사합니다.
0: 아, 중간에 네. 그 리프 솔로 중에 레너드 스키나드.
1: 맞습니다.
0: 프리버드? 네.
1: 프리버드를 섞었어요.
0: 본인이?
1: 네, 오늘 왔는데 왠지 프리버드를 쳐도 좋을 것 같아서 가봤습니다.
0: 아, 그게 솔로에 그런 재미가 있구나. 네. 이야,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야, 전 개인적으로 레드 스키너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야, 중고등학교 때 이거 들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와, 잘 들었습니다. 히히님께서 각양각색의 연주도 너무 좋아요. 다들 개성이 넘쳐서 듣는 재미가 풍부하네요. 제가 지금 저희가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이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0: 언제 해요, 이거?
2: 보이는 라디오 이거 유튜브.
0: 아니요.
2: 아, 경연대회.
0: 경연대회.
2: 경연대회 이거는 이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오후 2시. 어디에서 볼 수 있죠?
2: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윤재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합니다.
0: 지하 1층 대강당?
2: 네, 맞습니다.
0: 오, 많은 분들이 돈 받나요?
2: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0: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2: 주차는 저희가 2시간까지는 네, 그렇구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와,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이네? 다음 네. 주 토요일 오후 2시.
2: 맞습니다.
0: 연세대 이윤재관 지하 1층 대강당.
2: 맞습니다.
0: 와, 좋습니다. 어이, 잘 들었어요. 우리 민준 씨. 네. 어때요? 아까 옆에 형하고 또 다른 기타인데.
3: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나 내 영역은 오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윤구 씨도 처음 시작은 락 기타 쳤다고 하셨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락 기타리스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이 신세트리안은
3: 너무 멋있고 뭔가 제가 상상도 못한 테크닉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고 뭔가 한편에 서커스를 본 것 같아요.
0: 저분은 기타를 칠 때 뭘 이렇게 뭘 하더라? 이런 거 뭐예요 그게?
4: 약간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면서 여유 있게 쳐보고 싶었습니다.
0: 네. 실력은 이미 됐다.

0: 동안 보는 분들의 재미를 또 위해서.
1: 그렇군요. 예저 파파님께서 야 신난다. 이 외계인이 들어도 진짜 신나겠어요. 디에일리언 이 곡에 대해서. 푸른도님께서 외계인 조 세트리아니는 바다 건너 있지만 서핑 위드 더 뉴 체어 신의제 신의제 뉴 체어 다시 태어나다. 블루아이드 캔님께서 가난에 시달려도 이런 기타 소리를 들려주는 TBS 시민의 방송. 저희 마음은 부자라니까요 지금. 아 좋습니다. 우리 의재 씨는 네. 뭐 한번 이 준비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뭐 익숙했을 텐데 네. 윤구 씨는 이번에 경연대회 뭐 여러 경연대회 많이 참여를 한 게 경험이 있나요?
2: 아니요 저는 전혀 경연 같은 건 나가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이 대회 공고가 떴을 때 네. 느낌이나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워보는 게 있습니까?
2: 어떤 계획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렉기타 부분이면 락 음악을 연주할 텐데 나도 내가 뭔가 가면은 좀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재즈 연주자분들은 이제 이런 경연에 약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나 약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까?
1: 말씀 중에 네. 블루오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보니까 블루오션이 되기 위해서는 재즈라는 어떤 분야가 특별히 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음악성이라든지 네. 이런 다른 음악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감성적으로 표현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2: 네.
1: 뭐 음 하나만 가지고 한 10번을 계속 연주를 해도 필링 좋아 이러는데 재즈는 그렇지 않잖아요. 패시지나 이런 것들이.
2: 네. 근데 재즈도 되게 오래된 음악이고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존재해서 재즈에서도 그런 음악이 존재하긴 합니다. 한 음만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게 느낌을 낼 수 있는
1: 이건 장인이 있더라고요. 됐을 때나 됐어요. 뭐야 윤구 씨가 네. 한 음만 가지고 해봐. 그러면 경연대회에서 쟤 뭐니?
2: 그렇죠.
1: 그 테크닉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2: 저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잘하는 거, 제 실력 100%를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선을 마치신 심사위원들께서 장르별로 좀 특화된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기타 인구의 많은 저변 확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콜택 문화재단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 맞습니다.
1: 기타리스트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크리스티노 9803님께서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는 분일까? 크리스티노 9803이라는 아이디를 아는 분 계실까요? 없죠. 그러면 그분이 보내주신 문자 누굴까? 민준아 응원해. 시험 포기하고 간 만큼 멋진 기타 연주 보여줘. 누군지 아시겠어요?
3: 아버지신 것 같습니다.
1: 야, 자 박민준 씨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10 Minutes라는 곡을 들을 텐데요. 자리에 가서 튜닝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 민준 군이 어쿠스틱 기타로 준비를 할 텐데 우리 의재 씨 네. 이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들에 대한 뭐 관심이나 그런 거 좀 있으세요? 아니면 만나본 경험이나?
4: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코타라 오시오의 몇몇 곡들을 연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핑거스타일 할 때 어떤 분들이 튜닝을 기본 튜닝에서 좀 바꿔서 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1: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
4: 계산이 달라져서.
1: 아니 뭐 의지 씨도 그렇잖아. 이게 혼자 이쪽 손가락만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가만히 안 있던데요.
4: 맞아요.
1: 막 이거 이게는 뭐라 그러죠? 와 이러는 거.
4: 아 이거 트레몰로 암.
1: 암.
4: 네.
1: 이렇게 암. 아프겠어. 아까 막 그러는데 보통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시간대가 시간대인 만큼 위가 쫄깃해지는데 막 위가 쫄깃쫄깃 막. 배고팠다 불렀다 하는데 자 우리 민준 군은 또 어떤 기타에

연주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자, 소리 한번 내보세요. 잘 들리세요? 자, 크리스티노 9803 아버님, 민준이가 시험을 포기하고 왔군요. 자, 응원해 주십시오. 꿈이 있습니다. Before 10 Minutes인데 이 곡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평 한번 해주시죠.
1: 아까 저 친구가 존 메이어처럼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존 메이어가 데뷔 초에 그 니온 그 노래를 라이브로 했던 그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2: 일단 뭐 키도 되겠다. 기타 실력도 되겠다. 노래만 되면 되는 거네. 일단 미국 가겠다. 그치? 야,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윤구 씨부터.
3: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슈퍼스티션을 스티비 원더 이렇게 편곡할 수도 있구나. 그 편곡 능력이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 저 방금 좀 전에 연주 전에 의재 씨가 말씀해 주신 변칙 튜닝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튜닝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걸 보고 와, 머리도 좋고 음악적 능력도 좋고 대단하다.
2: 방송 재밌었습니까?
3: 너무 재밌었어요.
2: 본선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준 오늘 어땠어요?
4: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재밌었어요? 네. 얼굴 표정은 전혀 전혀 네버. 연주 잘 들었어요.
4: 네,
2: 자, 생각했던 그런 상을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아, 좋습니다. 의재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저도 너무 즐겁고 다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2: 너무 귀가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재혁 씨는 어때요? 마음속으로 어떤 친구가 상에 오를지 입상이 될지 대충 찍어놓을 분이 있을까요?
5: 아, 근데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2: 당일 네. 컨디션에 따라 좌우가 될 것 같아요.
5: 조금씩 네.
2: 그 실력들은 다 좋으니 당일 컨디션, 음향, 그리고 그날의 기분, 네. 온도,
5: 맞습니다.
2: 습도, 응원 다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5: 맞습니다.
2: 야,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 정말 원하는 멋진 미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춘의 폭성은 계속됩니다.
4: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 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2: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용비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군자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문의 1터널 안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5km 구간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용봉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를 서행합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반제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송탄부터 7km 구간 서 있다시피 하고요. 반대 평택 쪽으로 반제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약 15분 전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5km 구간 막힙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정상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라며 출연기관 재지정 논의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민선 9기 서울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정성 확보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이 답변과 관련해 시간을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BS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둘러준다면 서울시도 이에 상응해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 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8월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11일 강남구와 구의사회, 치과의사회, 서울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자 안전사고 관련 제도 개선 수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관리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원급에서 이루어지는 수면 마취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서초 전성시대 이익 회속 시동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42만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명한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주재정원에서 다음 달 8일까지 가을 특별 식물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물원이 올해 갖고 온 다양한 억새류가 이번 전시의 주인공입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수거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쓰레기 처방전 공모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에서는 거리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배출, 수거, 거리 관리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이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상 1명 100만 원 등 총 10명에게 상금을 줍니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10일에서 11일 서울 놀이마당에서 청년 예술인 축제 더 임팩트 위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송파구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더 임팩트를 통해 발굴된 청년 예술인 14개 팀이 이틀간 공연합니다. 특별 공연으로 10일에 K-헤리티지 아티스트 김주희와 가수 권진아, 11일에 가수 박혜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2도, 습도는 4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느닷없이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이 흐를 때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어떤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는 못 부릅니다. 불렀다 하면 울기 때문에 안 부릅니다.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계절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또는 뭐 흔히 드라마 장면에 푹 빠져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늘 부딪히고 싸우며 살다 보면 좀 억척스러워질만도 한데 우리 속마음은 어디 가지 않나 봅니다.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 보면 유리벽에 시를 쭉 새겨놓는 게 많죠. 그때 그 시를 무심히 읽다가 뭉클해지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한 곡 나오면 갑자기 멍해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유독 이 계절에 이런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건 아마도 가을이 너무 좋아서 또 쓸쓸하게 돼서 그런 거겠죠.

0: 10월 7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입니다. 정오의 티오로즈의 문을 연 고정 코너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죠. 점심엔 이 뉴스입니다. 수요일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또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암행 감찰하는 암행언사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핫한 얘기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는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 이변입니다. 오늘은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전국을 달구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점심엔 이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점심시간 대화 주제에 오를 만한 뉴스들 이름하여 점심엔 이 뉴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오늘 점심 뉴스 주제는 뭡니까?
1: 네, 첫 번째 주제는 희대의 국정감사입니다.
0: 아, 예. 아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를 너무 희화로만 보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시작부터 여야 간에 뭐 고성이 오고 가고, 어휴, 뭐 그냥 핫하더라고요.
1: 네, 그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사실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긴 했었는데
0: 예.
1: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가
0: 그렇죠.
1: 이 국정감사 예. 막판에 돌아와서 네. 좀 마무리 발언 정도 하는 게
0: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꼼꼼히 네네. 잘 지적해 주시면 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그게 예. 일종의 뭐 관례로 굳어져 왔었는데요. 예.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는 달랐습니다.
0: 오호.
1: 일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거친 고성과 좀 막말성 발언들이 오고 갔는데
0: 예.
1: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에 자신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며 일반 증인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 선서는 거부했고 이를 두고 첫 번째로 여야 간의 논쟁이 거세게 붙었습니다.
0: 예.
1: 그러자 이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 최근 불거진 대법관 제재청 관련해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된다며 관례적으로 인정되던 인사말 이후에 이석을 불허했고 다시 또 이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거세게 붙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명백한 감금이자 이 사법부 독립훼손이다.
0: 예.
1: 이렇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은 이 대법원장만이 답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직자가 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맞섰습니다.
0: 아, 예. 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애당초 통보를 할 때 증인으로 나오시오라고 통보가 또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럭저럭 해서 아무튼 증인 선서는 안 했는데 그래도 뭐 답변은 했습니다. 몇 가지 관련 중요한 이슈, 특히 대법관 제재청 관련해서는.
1: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그 이전에 채택이 됐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채택이 됐.

0: 했는데 하지만 조이대 대법원장은 자신은 기관장의 장으로서 참석을 했다라며 선서를 거부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석을 거부해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일부 답을 하긴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 대법관 재재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미리 준비해 온 종이까지 꺼내 들고
1: 준비했어요.
0: 네네. 자신의 입장을 읽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1: 예.
0: 조이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면서도 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쭉 협의를 해왔었거든요.
1: 네. 그래서
0: 이견은 있어도 그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왜 이번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합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좀 이런 비판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대법관 인선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였지 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조이대 대법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낸 소신 있는 결단이라며 적극 엄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1: 뭐 헌법기관장이 나오면 사실은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실드 쳐주고 뭐 이런 것이 통례이긴 한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네요. 근데 그 뭐 좀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걸 갖다가 비싼 거 먹었다고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쪼개서 여러 명이 먹은 것처럼 했다. 뭐 이런 업무 추진비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0: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및 그 인원수 쪼개기 논란도 어제 국감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로 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규정된 결제 금액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부풀렸다라는 의혹이었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출 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엄밀히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신은 이 법인카드를 본 적이 없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적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썼다라는 또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보이고요.
1: 대법원장이 직접 뭐 쪼개 말어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0: 저희 대법원장이 카드를 들고 가서 결제를 하는 장면도 잘 그려지진 않긴 하는데. 네, 또한 이 감사원에서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임의로 이 수당 성격의 돈을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원행정처장은 이 부분은 이 최종 결정권자가 대법원장이다라고 말을 해서 좀 말이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1: 격려금이든 수당이든 어떤 성격이든 간에 돈이 나간다고 하면은 글쎄 최종 결정권자는 액수에 따라서 전결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성격의 문제입니다만 과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법원장의 발언에 이런 것들은 역시 논란거리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의 말은 자신은 불법계엄에 침묵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얘기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계엄 해제된 당일에 이 조이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조이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이랑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때 조이대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위법성을 판단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그 현지 법관들이 게시판에 이 사법부가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분출되기도 했었습니다.
1: 국가가 계엄을 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란 말이냐 이거는 정치적인 흉계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절차상으로 다 밟아서 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한 건 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주제는 빛바랜 전영무입니다.
1: 아, 이거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들 선수들 금메달 딴 거 뭐 박수 쳐주고 연승을 거둔 거 좋은데
0: 네.
1: 또 전용모를 삐딱하게 쓰고 인증샷을 올렸단 말이에요. 나 군대 안 가 한다 뭐 이런 거겠죠.
0: 네.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이 병역 특례 혜택과 관련해서 다소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또 행동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전용모를 삐딱하게 쓰고 인증샷을 찍어 올린 선수도 있었고 또 대표팀의 주장은 금메달 수상 소감을 묻자 군대 안 간다라고 말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좀 응원과 박수를 받으면서 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상황인데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공분을 산 건데요. 논란이 일자 이제 국방부까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긴 한데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가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시, 병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그런데 또 과거에 똑같이 우승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상당히 진중하고 신중하게 또 이런 발언을 해갖고 대비가 되더라고요.
0: 네. 이번에 좀 논란의 발언을 한 이 축구대표팀 주장의 나이가 27살인데
1: 27, 예.
0: 이 당시 손흥민 선수도 27살이었습니다.
1: 예.
0: 그때 이 토트넘 에이스로 활약해오다가 이 국가대표팀에 소집돼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았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 병역 혜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좀 다소 정색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승하러 온 대회다라는 말을 남겼고 저는 태극기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고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다. 태극기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받는 선수가 해야 하는 발언의 올바른 예 이렇게 또 온라인을 또 뜨겁게 예. 달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해왔던 이영준 선수. 사실 이 선수도 병역을 이미 마친 선수인데요. 예. 베트남전에서 두 골을 넣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대충 뛸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서 또 화제가 됐던 바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축구 선수가 아니라 대표입니다. 국가 대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자 이게 병역 특례 제도가 그러고 보니까 아시안 게임 스포츠하고 예술을 그 클래식 음악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무게가 실린 거 아니냐, 뜯어 고치자. 벌써 몇십 년 된 건데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 계속 있었고 또 정부도 손을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맞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병역 특례의 80%가 아시안게임에서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1: 예.
0: 참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 정부도 이 제도 개선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논란과 좀 무관하게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연구 용역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이 체육예술요원 보충역 제도, 그러니까 이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미 정부가 진행을 해왔고 그 결과가 아마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 병역 특례 대상으로 인정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 아시안게임 같은 좀 인정대회를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누적 점수제를 도입을 해서 일종의 마일리지 형태로 이 병역 면제를 이제 결정하는 좀 그런 제도가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 분야는 이미 사실 특례 대상에서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2008년에 148개 콩쿨이나 대회 같은 거에서 이제 35개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체육 분야의 특례 축소가 좀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국제 영화제에서 금상, 그랑프리, 뭐 황금 사자상 이런 거 타면은 그 감독 및 촬영 감독 중에서 군대 안 간다. 아니면 주연 배우. 주연까지만 할 건가? 조연까지만 할 건가? 이것도 좀 따져주셔야 되지.
0: 애매하죠.
1: 않나요?
0: 예전에 그 빌보드에서 이제 BTS가 1위를 차지했을 때도.
1: 예. 예.
0: 이것 또한 국위선양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좀
1: 당장
0: 있었는데.
1: 옆에서 나오는 말 BTS도 갔다 왔는데 뭐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0: 네, 예. 맞습니다. 이래저래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뭐. 연구 용역을 줬다니까 한번 나오는 것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 얘기도 나왔는데
0: 네.
1: 영화 배우들 신변보호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암살자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건 그런데 거기 출연한 영화배우 집에 쫓아가고 난리를 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0: 네. 이 암살자들을 향한 보수 진영의 비판이 단순 비판을 넘어서 좀 물리력 행사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이 영화가 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자 이 상영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이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과 예. 또 유해진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 앞에서 연일 또 거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이 시위 중에 자신을 광고 모델로 쓰라 뭐 이런 또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러나 영화계와 소속사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배우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조치도 내리셨다고요.
1: 네, 이 사태가 이 배우 개인을 향한 좀 마녀사냥과 또 인신공격 양상으로 치달으려 하자 영화계 전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의 소속사 쪽에서도 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요. 경찰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진 씨에 대한 공식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커지면서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는 그 유해진 씨의 광고를 또 조기 종료하기로도 했습니다.
0: 결국은 업체로서는 버티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1: 네네,
0: 이미지 문제도
1: 맞습니다.
0: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뭐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겠죠, 결국. 상당히 좀 씁쓸한 얘기인데, 뭐 우리 사회가 숙명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될것 같네요. 정상근 기자,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언론계를 감찰하고 언론의 보도를 날카롭게 비평하는 코너 암행 언사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장지웅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영화 얘기를 막 했습니다.
1: 네.
0: 암살자 가로하고 들, 암살자 들. 이 영화와 관련한 논란,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계속 이 뉴스를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 논란을 접하다가 제목이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김정일도 북한의 김정일도 인정한 피격 사건이다. 이게 진짜입니까?
1: 예, 많이 놀라셨죠. 예. 예, 저도 이 제목을 보고 기사를 두 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예. 일단 그 오늘 저희가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했나 안 했나 뭐 이걸 판정하려는 코너는 아니니까요. 예. 이 논란을 다루는 과정에서 언론이 검증 없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사실처럼 받아쓴 사례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오늘 암행언사는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영화도 뭐가 열린 게 결말로 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도에서 그냥 딱 끝났지 이거다 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1: 뭐 네, 딱 사실 제가 하고.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0: 받아쓰기 저렇게 무책임하게 받아쓸 수 있나 이 문제군요.
1: 네. 예. 네 맞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도 이 받아쓰기 문제가 너무 잘 보이고 있어서 예. 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느 쪽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을 떠나서 확인이 안 된 주장을 제목에서부터 사실처럼 못 박아버리면 예. 이 독자들은 본문을 보통 안 읽고 제목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잘못된 사실을 진짜로 믿게 되는 그런 예. 문제가 벌어지게
0: 그러니까.
1: 됩니다.
0: 누구도 인정한 사건하고 점점점 한 다음에 과연 그럴까 이렇게 됐는데 스마트폰으로 읽다 보면 점점점에서 끊긴단 말이죠.
1: 맞죠.
0: 그러면 누구도 인정한 사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니까 이러면 네. 언론사는 아 이거는 스마트폰에 또는 이렇게 비칠 수 있다라고 면적을 생각해서 제목을 스마트폰은 따로 뽑아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너무 까다롭겠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1: 맞아요.
0: 것 들고 진짜 근데 김정일도 인정한 사건은 진짜 맞는 거예요?
1: 이 기사의 시작이 일단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9월 28일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음날 받아쓴 매일신문의 기사 제목이 미안하게 생각 김정일도 인정한 피격사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0: 예. 제목만 보면 인정했다. 맞네.
1: 그렇게 보이죠.
0: 뭐 이렇게 읽히는데요.
1: 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니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이 말은 1968년 1.1 사태 그러니까 김신조 사건에 대한 사과였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4년에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지통신에서도 사과가 있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기사의 본문에도 당시

0: 제목만 살짝 튄 거네요.
1: 맞습니다.
0: 제목 장사입니다.
1: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네. 본문에 이미 사실 반박 근거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제목에서는 그걸 무시한 셈이니까요. 더군다나 같은 날에 뉴데일리도 비슷한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김정일 사과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배후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증폭 이렇게 제목이 뽑아져 있었습니다.
0: 예. 물음표를 슬쩍 붙여놓고서 책임을 면피하는 것도 조금 비겁하게 보이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1: 제목은 사실 물음표가 어디 붙어 있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물음표가 박정희 정권이 배후에만 걸려 있고 김정일 사과했는데 여기는 의문형이 아닙니다.
0: 그러니까
1: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 문장은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는데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검증이 안 된 정치인의 발언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대로 기사를 쓴 케이스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목은 단정을 또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은 질문 형식을 빌려서 근거 없는 전제를 깔고 참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1: 네.
0: 확실하게 검증한 기사도 있긴 있었습니까?
1: 네. 다행히 같은 시기에 이 주장을 직접 검증한 기사들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9월 28일에 이 김정일이 유경수 씨의 사과, 박근혜가 말한 사과는 김신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주간경향에서는 9월 29일에 김정일 사과부터 중국 자원설까지 암살자들 둘러싼 주장들 사실일까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 보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0: 했고, 예.
1: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밝힌 사과 대상이 1974년 사과가 아니라 1968년 사건이었다. 라는 걸 원문까지 직접 확인해서 짚기도 했고요.
0: 예.
1: 뭐 기타로 중국 자본설이나 뭐 제작사의 정치적 편향설 이런 의혹들도 같이 검증했는데 전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라는 결론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0: 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북한이 사과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74년 사건이 아니라 68년
1: 김신조 사건.
0: 예, 김신조 네. 사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내려왔던
1: 네.
0: 그 사건만 얘기한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자, 아명사를 진행 중에 누리호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누리호 5차 발사가 있는 날이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조금 전 25분에 누리호가 발사되어서 정상 비행 중이고요. 고도로는 300km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엔진들 뭐 일단 새로 가동해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그리고 덮개를 벗겨야 될 것, 각 절차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계속해서 아명운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곳은 엉터리로 보도를 하고 영어 암살자들과 정치권의 반응 또 이런저런 팩트체크에 대해서 어떤 곳은 또 바로 잡아서 또 확인 보도를 또 해주고 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죠.
2: 이게 어쨌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목부터 단정한 기사들은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서 멈추고 있고 아하. 검증한 기사들은 그 발언의 출처, 그러니까 2002년 당시 보도

0: 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설명까지 직접 찾아서 대조했다라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도하는 것보다 어쨌건 한 단계 더 확인하는 과정, 이것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차이가 제목과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누가 발언을 했고 이야기를 꺼내서 발화를 시켰다면 그거는 기자로서는 취재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0: 그렇죠.
1: 거기서 다 종결쳐가지고 다운평에다가 그냥 확 집어넣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언론의 기본을 어긴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저희 민원연도 이 영화가 역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오늘 판정하려고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논쟁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검증 없이 이렇게 사실로 둔갑해 퍼지는 과정을 좀 짚고 싶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특히 이런 뜨거운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들은 절대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확인되지 않았다 또는 뭐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단서들이 좀 붙어있는 것과 아닌 것을 좀 분리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제목은 취재 기자가 기사 쓰고 나서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요한
0: 붙이죠.
1: 기사는 데스크나 또는 제목을 잘 붙이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피싱을 기본으로 해서 또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명원사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이변입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정광재 전 대변인은 요 코너 처음이시죠?
1: TBS가 일로 이전한 다음에 처음이고요. 아, 예. 제가 과거에 남산 밑에 있던 TBS에는 방송도 라디오도 자주 출연했었는데
0: 옛날 사람.
1: 다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가 아니라 예.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처음입니다.
0: 그렇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그래도 기자 생활을 같이 하고 방송으로 늘 서로 만나기도 하고
2: 들었어요. 했던 사이다. 그리고 변상호태 기자님이 네. 정광재 기자님을 키워주셨다. 오늘의 주방에 변상호태 기자님을
1: 제가 2000년에 네. 매일경제 신문사에 입사한 다음에 그때는 경제부 기자로 활동할 때인데 변상욱의 시사터치라고 CBS 아.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 경제 뉴스 가서 설명드리는 그 코너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방송 기자까지 됐습니다.
2: 왜 이렇게 안 좋은 부자라세요? 듣고 계신데.
0: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네. 지금 방송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은 다 저랑 처음 방송을 했어요.
2: 저희가 그 매년 새해에 신년 할애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자, 국정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외통이 뭐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인사말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석을 하려다가 못했고 증인선서는 안 했는데 또 증언을 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자
1: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0: 예, 쉴드를 쳐준 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1: 아니 애초부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 출석 채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도 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기관장으로서 모두 발언하고 이석한 이후에 다시 마무리 발언 정도만 했었던 게 오랜 국회 관례죠. 아마 1987년 87헌법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는 예.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따져묻겠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왜 거부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재청권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따져묻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그동안 계속 강변해 왔기 때문에 일반 증인을 출석하도록 강제한 것부터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한 셈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없었던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뭐 민주당 쪽에서는.
2: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증인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건 민주당 일방으로 할 수가 없어. 양쪽에서 증인의 원하는 목록들이 있고요. 양쪽 간사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최종 증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민주당이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맨 처음에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의사를 보였다가 나와서 작심하고 발언들을 했잖아요. 저는 본인의 의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까지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서 정환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재청권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보는 건 첫 번째는 재청권 문제. 그것도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그게 세 가지 헌법 기관의 분명히 관행에 따라서 서로 조율해서 하는 거를 무시하고 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문제 삼았고 두 번째는 바로 업무 추진비입니다. 대법원장도 공무원이고 이 공무원에게는 업무 추진비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0명 분량을 서영근 법사위원장이 10명을 25명을 늘렸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뭐 그동안 못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을 먹게 하느라 그랬다? 아니 그 평소 때 2, 3만 원짜리 음식 드시다가 뭐 조희대의 업무 추진비는 못 먹어본 음식을 먹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은 이게 업무 추진비가 엄격한 공무원을 하시면 안 되고 뭐 사기업에서 아니면 본인이 사비로 돈을 내서 먹고 싶은 걸 드시면 되지 꼭 그거를 국민의 혈세인 업무 추진비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인원까지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이전에 공무원의 기본된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 핑계대면서 업무 추진비 그렇게 직원들 먹고 싶은 거 하게 썼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본인은 몰랐다가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경력금 논란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확인해보니까 노경필 같은 경우는 기억은 못한다는 말씀이고 최종 지급에 대한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 말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난 몰라. 기억이 나지 않아. 내 책임 아니야. 이게 사법부 수장의 모습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런데 또 A4 용지에 적어온 거 보면 네. 서영교 위원장 성깔에 나를 그냥 보내주진 않겠지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긴 한데
1: 그 A4 용지 굉장히 큰 글씨로 인쇄해온 거 인상적이었는데 네. 6분 정도 발언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기자들 만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좀 드리겠다라고 했던 걸 실천에 옮겼다고 보는데 아, 지금 일반 증인 채택한 건요.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거예요. 국민의힘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냐? 상임위원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채택한 거고 법인카드 문제와 같은 주변적 문제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뭐 권위, 신뢰 이런 것들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오히려 어제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관련해서 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한번 살펴보겠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네. 아 사실 저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또 관련해서 이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계속해서 한 번에 먹을 거를 쌓아뒀다가 이게 소비됐다고 한 거잖아요. 전 그런 솔직함에 오히려 국민들이 아, 대법원장도 저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뭐 정치 쟁점화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법인카드 문제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이잖아요. 그거 얘기 뭐 계속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2: 그럼 김혜경 여사 법카 얘기하시는 거는 김혜경 여사의 그런 권위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 똑같이 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이고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시는 사법부 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신데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사법부 독립, 판결의 독립이 아니라 밥값의 독립을 얘기하셨던 건가? 이 예산의 독립을 얘기하시는 건가? 이분 뭐 하시는 거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0: 네. 이렇게 양측이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싸우는 게 좀 소모적일 수도 있어서 빨리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권한 심판을 갖다 받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는 동안 또 계속 싸울 거라 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1: 아니, 저는 말씀하신 그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 될 거라고
0: 결국은
1: 생각하고
0: 싸움이 커지면 예.
1: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장기 부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대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재개할 수도 있겠다. 근데 청와대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예. 계속 재재청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본인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종적 판결을 구해보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게 전 오히려 의아하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만약에 정말 권한쟁의 심판을

0: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최고 사법기관이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런 그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1: 안
0: 헌법재판소에
1: 가는 게 낫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0: 받아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헌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재청권과 임명권과 동의권이 모두 병렬한 상태에서 어디가 우선하느냐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 헌법의 여백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전 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너무 오기를 끝까지 부르시는 것도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까지 관행이 104조, 헌법 104조 2항에서 대법원장의 재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잖아요. 이거 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관행적으로 소통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를 본 다음에 어떤 타협안으로 그 재청과 동의와 그다음에 최종 임명까지 간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국가의 격이 높아지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물밑에서 관행적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서면으로 하셨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기를 부리지 마시고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대법관 중에 대법관 후보자 정말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후보를 굳이 찾지 않고 재재청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오기를 부린 것 자체가 대법관 한 명이지 맡고 있는 사건 3천에서 5천 건인데 모든 피해가 이 재판이 딜레이되고 모든 재산상, 시간상 손해가 국민들에게 온다는 점에서 이 노태학 대법관 이제 빈 공간부터 해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오기만 부리는 대법원장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사실 핵심은 대법원장은 뭘 원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 밝혀져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임명할 대법관들이 많잖아요. 숫자가 확 늘어난다면. 그 지금 다 이렇게 끌려다니다가는 앞으로 대법관들을 임명할 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걸 걱정하는 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출마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붙인 것 같고 보시기엔 어때요?
0: 출마설은 전뭐 그냥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정치 레토릭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도 그거였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 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분이 정치할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내년이 이제 정년퇴임이거든요. 만 나이 70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치를 시작한다고 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대중에게 뭐 선출직 공무원이든 이런 식으로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에 올랐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정치 입문설 이런 것들은 전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꽂으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22명을 임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부 독립 훼손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원하는 건또 뭘까? 이것도 고민해 봐요. 대법관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제발 대통령한테 빨리 얘기해 주길. 이걸 원하는 건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이걸 원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2: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장 출마설은 저는 우리 한국 별명이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1: 아쉽다.
2: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정치 생각이 없었는데 네. 좀 뭐 이렇게까지 추대를 하면 뭐 내가 한번 좀 생각을
1: 뭐 국민이 원하니 나중에 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2: 국민이 원하고 뭐 이렇게 내가 나라가 이런 모습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서라고 추대하고 밀려가는 모습으로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대선이 뭐 누구나 절대 안 되고 누구는 뭐 된다 이게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럴 때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행보를 봤을 때 충분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임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행을 해서 존중을 사법부 수장을 존중을 하듯이 제가 탄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존중을 해서 이미 존중하지 않는 모습 파기 반성으로 보였지만 존중을 해서 각자의 후보들을 서로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러이러 후보 어떠냐고 상의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관행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관행이 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 관행을 왜 굳이 깨가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보여서 정치를 하는 거냐, 사법의 정치화냐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건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여기까지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외통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통위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이 국감으로는 첫 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설전이 붙었습니다. 조현 장관 이것저것 하는데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는데 왜 우크라이나에만 이렇게 세게 나가느냐 쥐잡듯 하느냐 그래서 여기 쥐잡듯이 문제가 돼서 또 조 장관은 그런 언어를 쓰신다면 나는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근데 장관은 국회의원은 좀 싸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할 말 서로 하는 게
0: 저는 이 쥐잡듯 한다라는 표현이 네. 이게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견디기 힘든 발언인가요? 누구 뭐 이렇게 다그친다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쥐잡듯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 자주 쓰지 않나요? 저는 여기가 국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뭐 회사 생활이든 어디에서든 이 정도 표현까지는 뭐 관용적으로 기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 기자 경험상 그 쥐잡듯이라는 표현을 자기한테 네가 쥐잡았다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쓴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출마하실 거냐는 이런 얘기 꺼내는 거와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긴
0: 하죠.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조현 장관과 한동훈 의원 간의 설전은 이렇게 봤습니다. 조현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번에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이걸 근거로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서 그 수가 좀 읽힌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1: 그렇죠. 태도가 나쁘다고 지적받는 게 낫지 말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뭐 부메랑이 돼서 뭐 크게 또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전략상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저는 조현 장관님 개인적으로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략 적인 분위기보다 약간 진실된 약간 투명한 유리가면 같은 분이셔서
1: 오,
2: 저는 그렇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본인한테 뭐 김여정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쥐잡듯 하냐 이 단어 자체 나를 모욕한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조현 장관은 정말 완전 찐 애국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의 국격이 낮아지는 거 그 국가가 어떤 국익이 훼손되는 걸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특히 외교관끼리 불문율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로 북한군 포로 송화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약속을 어기고 유엔총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정보 공개에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아시지만 그 대한민국 헌법 3조와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북한에 계신 분이 남한에 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국무위원들은 있는 건데 이분들의 이제 신원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핍박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당사자의 위험성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위험성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앞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서 조현 장관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마치 김여정에게는 마치 구부리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지렵듯 대표적으로 조현 장관은 자시대만 위성락 안보실장과 마찬가지로 뭐 욕을 먹으면서 일하는 동맹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그 기본으로 하는 자주파와 결이 굉장히 다르면서 그런 저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현 장관에게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한동훈 의원이 철저하게 알고서도 하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 그런데 네. 그 조현 장관에게 개인적인 태도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외교부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0: 보이면서도 북한에는 할 말을 못하느냐 이걸 질문한 건데, 저는 뭐이 조현 장관이 하는 본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피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와의 지금 외교 갈등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왜 한국이 러시아가 지금 경유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 경유를 공급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또그 SNS를 올렸더라고요. 결국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이 본격화되면요, 가장 좋아할 국가들이 어디냐? 북한과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갈등 관계를 벌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그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그걸 공개했느냐? 저는 그두 명의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개가 된 이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외교적으로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무튼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거기에 미국, 중국, 폴란드 뭐 주변 나라들까지 다 치면 상당히 미묘한 자리에 한국이 딱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어떤 국방 산업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불거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한 장관은 조 장관한테 나름대로 또 작심하고 발언한 것들은 계속 있습니다. 쥐잡듯이가 나왔지만 뭐 장관이 의원을 가르칠 자격이 있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둘이 또 쿨하게 답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의원 입장에서는 얻을 만큼 얻었다 이거죠.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다른 의원들은 이 장관과 의원 간의 이런 치고받고 티키타카를 보면서 뭘 생각하거나 뭘 느꼈을까? 표정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얘기가?
0: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얘기를
1: 안철수
0: 하신 것
1: 의원은.
0: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귀에 대해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상임위가 열렸을 때 한동훈 의원이 그 먼저 가서 안철수 의원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굉장히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연출돼 갖고 두 사람의 악연 뭐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어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한동훈 의원이 이제 어제 외통위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 국정감사 내용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 부각된 거는 한동훈 의원과 조현 장관의
1: 그렇죠.
0: 설전, 그래 두 사람 간의 태도 논란. 그래서 아, 위원장님, 이거 저 장관이 지금 국회의원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런 것만 부각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썩 밝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1: 언론이 이런 것만 보도하는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뭐, 좀 내용을 가지고 설전을 했으면 그나마 좀 비중을 좀 키워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언사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2: 한동훈 출처 자체가 별명이 법조계에 있을 때 서초동 편집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기자분들과 워낙 사이를 좋게 하셨고, 어떤 워딩이 어떻게 기사화가 되는지 너무 잘 알고, 보도화 되는지 잘 알고 있는 분이라, 뭐 쥐잡듯이라던가 특정 뭐 장관이 의원 가르치 자격 이런 게전 실제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장관이 뭐 의원 가르치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게 자극적인 쇼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는 중에 3984님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누리호 발사 소식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했는데, 현재 상황은 목표 고도 570km대에 도달을 했고요. 주 탑재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시에, 요 방송 끝나고 1시에 정보 분석해서 지휘센터가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두분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는 다음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덕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 녹천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월드컵대교부터 정체인데요.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문의 1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1차로에서 1시간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청주분기점부터 무려 10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반제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4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안성분기점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스트와 물을 정해진 만큼 넣고 손에 힘을 줘 한참 반죽을 치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딱 뗍니다. 발효라는 과정은 참 신기하죠. 겉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뽀글뽀글 뻐끔뻐끔 분주하게 움직이며 좋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납작했던 반죽은 조금씩 부풀고 향은 깊어지고 맛도 천천히 익어갑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잘 움직이고 잘 기다릴 때 빵도 그리고 우리 삶도 제대로 맛있게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 움직일 때인가요? 아니면 기다릴 때인가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앞서 먹는 얘기 한 만큼 제이레빗의 간식송으로 오늘 첫 곡 함께 들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에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첫 코너 긴급출동 머니119 바로 만나러 가시죠.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앞서 여는 말에서 우리가 또 빵의 이 발효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참 이 빵 만드는 과정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은 혹시 내가 이 요리만큼은 셰프 부럽지 않게 잘한다 하는 이런 자신 있는 메뉴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리는 하긴 하신가요?
1: 어, 네. 저 양식 네. 좀 하는데
0: 오~
1: 네, 그 네. 토마토 오일 파스타랑 클램 차우더 습은 제 웬만한 셰프들하고 붙어도 네, 한번 비벼볼 자신 있습니다.
0: 오, 그 네. 정도예요?
1: 네네.
0: 와... 아, 없으신가 봐요. 제가 눈에 마주쳤는데 아, 마치 할 말이 없다는 표정.
1: 아니죠, 아니죠. 저희 그 구도연 네. 팀장도 한때 네. 요식업을 직접 운영하셨던 분이기
2: 네.
1: 때문에
2: 네. 요리는 뭐 많은 요리가 자신 있긴 한데
0: 네.
2: 그중에서는 일단은 집에서 하는 요리 중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는 김치볶음밥이 굉장히
0: 아,
2: 맛있거든요.
0: 정말 쉬우면서 어려운.
2: 네. 근데 이게 같은 레시피를 하더라도 네. 어떤 식기를 사용하느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0: 식기요?
2: 네네. 이 어떤 후라이팬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0: 오.
2: 우리 집에는
0: 네.
2: 김치볶음밥 전용 후라이팬이 있을 정도로
0: 네.
2: 저만의 이 레시피와 이 식기, 이 후라이팬이 접목이 되었을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지금 근데 네. 두 분이 먹는 얘기를 하니까 유독 오늘 반응이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제가
2: 네.
0: 그 팀장님이
2: 네.
0: 그 요리사셨던 걸
2: 네.
0: 잠깐 잊고 있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2: 네.
0: 다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 아 네네네. 뭐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0: 아픈 기억.
2: 네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제 요리에는
0: 네.
2: 자신은 있는 편입니다.
0: 두 분 다 이 요리 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데 또 이게 우리가 라디오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2: 네.
0: 다음에 혹시 한번 기회 되면 어떻게 초대해서 요리 해주실 건가요?
2: 네네네. 뭐 준비해 볼 수 있겠죠.
0: 아, 네. 좀 진심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요리도 잘하지만 우리 가정경제에 대한 요리도 굉장히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이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출동지 나가볼게요.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곳이죠. 부산 광역시로 갑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간병인 보장을 준비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자,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비밀과 간병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3남매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제 머리엔 검은색보다 하얀색 머리카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제 앞가림은 하고 살아서 감사할 따름이죠. 첫째와 둘째 딸내미는 초기 대구로 시집을 갔고 막내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전라도 쪽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품안의 자식이라더니 다들 멀리 떨어져 살아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 곁엔 단짝 친구 같은 여동생이 가까이 살아 참 든든하답니다. 며칠 전 대구 딸들 집에 반찬 좀 해다 주고 오는 길에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대구 명물 뭉티기 고기를 포장해서 동생 집을 찾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3: 도순아니 어디 갔나?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네. 내가 대구 갔다가 니 좋아하는 뭉티기 좀 사왔는데.
2: 언니야. 근데 내 지금 병원이거든. 아, 며칠 전에 욕실에서 옴팡지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 이게 뼈에 금이 가갖고 벌써 이 3일째 입원 중이다.
3: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이게 뭔 소리고. 그럼 당장 연락을 했어야지. 꼼짝도 못 했을 텐데. 그래, 뭐 옆에 간병해 줄 사람은 있나?
2: 아, 이게 하루 10만 원도 넘게 드는 했는데 이 아까워서 어째서노. 딱 하루 썼다가 와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냈다. 혼자 화장실 가기가 조금 아 힘들고 복잡하긴 한데 그냥 막 좀 버텨야지.
3: 아이고 내가 뭔 산다. 니 저번에 보험 든든하게 다 들어놨다고 막 큰소리 빵빵 치더만 간병인 보험은 안 들어놓은기가. 언니가 얼른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0: 동생은 암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 보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정작 간병인 보험은 가입해두지 않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멀리 살고 있으니 제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간병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간병인 보험을 알아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도 있고 제가 직접 간병인을 쓰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자녀들이 멀리 사는 60대라면 간병보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은 또 암, 뇌, 심 같은 이 3대 진단비뿐만 아니라 간병에 대한 보장도 꼭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딸내미한테 나 간병인 보험 들을 거야 했는데 아니 들지 마. 왜 괜히 쓸데없는 돈을 쓰려고 해 했는데 이제 그 보험회사 직원분이 아니야 꼭 들어야 된다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했다가 최근에 몇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하셨대요. 다치는 일이 있어서. 네. 그래서 딸내미 말 안 듣길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렇죠. 뭐 사연자님도 그렇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지인분도 그렇지만 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오랜 간병에는 효자가 없다 이런 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누군가는 이 간병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0: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야 상관은 없지만 장기간 입원에는 간병인 보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3: 그렇죠.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이 이제 젊을 때는 뭐 어디 아파도 회복이 정말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회복력이 좀 늦어지면서 입원 일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잘한 병들로 인해서 입원 횟수 또한 뭐 많아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부모님들께서 직접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자녀에게 혹여나 피해가 될까 문의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신 상황이죠.
0: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따로 사는 집도 많다 보니까 자녀에게 의존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서 와, 이 보험 좋다더라 하면 덜컥 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해야겠죠?
2: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지인 설계사가 아, 이게 좋다더라. 그리고 저 옆 동네 이 김씨 아저씨가 입원해서 뭐 하루 얼마씩 해서 돈 많이 받았다더라. 이런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되죠.
0: 일명 카더라.
2: 네, 카더라 통신이죠. 막상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작거나 아니면 이 지급이 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점검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간병 보장은 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먼저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장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 네, 간병인을 이제 보내주는 보장은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네. 자, 입원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따라서 24시간 전이나 뭐 48시간 이전에 일단 보험회사 콜센터를 전화로 해가지고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을 할 테니 간병인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런 지원 일당의 장점은 뭐 바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물가 상승을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훗날 간병비가 얼마가 되든 사람을 지원받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는 시간 낭비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이제 인력을 보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뭐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거나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자 반대로 이 간병인을 지원받는 방식이 단점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이 보험사가 이 지정업체에서 사람이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별이나 나이대를 지정해서 고르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이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한 시기에는 요청한 날짜에 즉시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 추가로 이 지원 일당은 현재 이 비갱신형 보장이 없이 이 갱신형 보장만 가능해서 추후 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갱신형 보장만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올지 미리 알 수 없다 이런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처럼 또 1인 가구가 많고 가족에게 간병을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오히려 큰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1: 그렇죠. 이제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간병인을 보내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이제 그 일당을 주는 건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일당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원은 병원 구분 없이 이제 간병인을 보내주니 뭐 그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최근 간병인 지원 보장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네. 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간병인 교체 서비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꼭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나 편의성을 고려해서 뭐 장점만 들여다봤을 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이 교체 횟수의 제한 같은 것도 있긴 하겠죠?
1: 아니요. 실제로 이제 저하고 상담했던 분이 간병인을 요청했더니 이제 조선족분이 오셔가지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청해주세요라고 해서 본인 성향이랑 좀 잘 맞는 간병인을 이제 선택할 때까지 한 6번 정도 교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횟수 제한 없이 네. 이제 마음에 드는 간병인이 올 때까지 얼마든지 교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보험금을 받는 방식도 알아볼 텐데요. 자, 장점은 일단 뭐가 있죠?
2: 네,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는 바로 이 선택의 자유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직접 골라 돌봄을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죠.
0: 네.
2: 또한 내가 뭐 10만 원을 약속하고 고용을 했는데 그 이상의 보험금을 받는다면 다른 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이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가능해서 보험료가 오를 걱정이 없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0: 네. 간병인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도 안정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단점은 있겠죠?
1: 네. 그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제 내가 받을 보험금의 금액은 이제 가입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0: 네.
1: 자, 매년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년 뒤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입

0: 가입한 간병인 보험의 보장 금액이 15만 원이라면 이제 매일 추가로 이제 일당을 추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1: 아.
0: 자,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 기억해야 할 것이요. 자, 그게 뭔가요?
0: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원 일당처럼 이제 그 입원해서 간병인을 아무나 고용하고 간병하면 뭐 보험금을 저절로 주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1: 네.
0: 자, 입원이 확정되면 일단 간병 업체나 간병인 앱을 통해서 간병인 등록 절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제 간병 등록 절차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상당히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만 하고 청구는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좀 찾아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누가 간병을 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이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1: 네.
2: 일부 상품은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가 간병을 할 경우 보장해서 제외한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1: 네.
2: 일반 병원의 경우 하루에 7만 원 미만 사용 시에는 가입 금액의 일부만 주거나 아니면 아예 보장을 해주지 않는 등 이 세부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하죠.
1: 그렇군요. 가족이 간병을 하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자녀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부모를 이제 자녀가 돌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포함되는 상품들도 있겠죠?
2: 네. 가족들이 해도 아무나 하더라도 보장을 네.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1: 네.
2: 가족이 가족 간병이 가능하더라도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1: 네. 이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나중에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0: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보험금 청구 과정도 점점 그 꼼꼼해지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났던 것처럼 간병을 한다라고 해놓고 그 간병인이 해외여행을 갔던 사례들이 좀 나오면서
1: 네.
0: 이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의 경우 하루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기보다는 그 금액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장소와 사람을 지정해서 사용했을 때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서 선택을 했는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해야 약속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1: 네.
0: 내가 자주 가는 동네에는 이제 뭐 일반 병원만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이 간병인 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죠.
1: 그러니까 장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요즘은 한 병실에서 또 여러 환자를 함께 돌보는 공동 간병 이런 개념도 생겼더라고요. 자, 이럴 때 간병인 보험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1: 네.
2: 상품에 따라서 간병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실제로 지출한 간병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다 다르네요. 진짜.
2: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공동간병은 여러 환자가 간병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 간병보다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이 적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2: 그래서 이 가입한 보험이 사용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지출 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1: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인지 사용 일당인지만 알아둘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보장이라도 내용이 다 다른 거잖아요.
0: 네, 뭐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하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준비하는 간병인 보험이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청구 자체가 힘들어서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뇌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1: 네, 그리고 이 간병 기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 예,
1: 네,
2: 요즘은 이 180일까지 보장과 그리고 181일부터 이 365일까지의 보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 네.
2: 이 1일부터 180일까지는 어떤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두고 보통은 이 181일부터는 이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하더라도 1년까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180일 이상부터의 보험료는 뭐 부담 없는 몇백 원 정도, 뭐 몇천 원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간 입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365일까지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게 참 간병인 보험도 그냥 간병

0: 사인을 쓴다라는 개념만 생각했지 이렇게 복잡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사연자분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지만 가까운 가족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간병인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그 사연자님처럼 자녀들이 이제 멀리 살고 있어도 가까운 곳에 이제 뭐 동생처럼 도움을 받을 가족이 있다면 뭐 무조건 한 가지 방식만 좀 고집을 하기보단 간병인 지원형과 사용형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원형이 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형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뭐 다만 보험료나 이제 하루 지급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 그리고 누구를 간병인으로 썼을 때 또 얼마나 오래 보장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준비해 두신다면 나중에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줄여드는 정말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간병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2015년 제도화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0: 네.
2: 2024년 7월에는 이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이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난 6월부터는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참여 병동 제한 전면 해지가 되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지역 환자의 선택지까지 크게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약 54%에 해당하는 82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으로 위험이 있는 환자, 의식이 없어 보호자 상주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는 통합병동 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0: 네.
1: 자,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해서 병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모든 병원에서 이용하기는 힘들다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병인 보험을 구성할 때 간호 간병 서비스도 이제 함께 구성해야 경증 입원이나 간호 간병 이용 시 실손 보장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간호간병도 사용하면 약속된 보험금을 똑같이 지급을 받는 건가요? 뭐 혹시 간병인처럼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2: 네, 일단 간호간병도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이 실손 가입자는 1인 1일당 최대 7만 원, 그리고 실손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분들은 이 1일당 1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0: 네.
2: 간호 간병만 따로 가입한 따로 이제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합리적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만 준비도 가능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간병보험은 뭐 어떤 방식이 무조건 더 좋다라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이게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제 좀 편리하고 물가 상승 부담이 적지만 간병인 선택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요.
0: 네.
1: 간병인 사용 일당은 원하는 간병인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보장 조건과 청구 절차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료나 하루 보장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내 보험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인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자식들이 타지에 사는데 내가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신 우리 6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을 직접 지원받는 방식, 내가 간병인을 고용한 뒤에 보험금을 받는 방식, 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까지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디서 누구에게 간병을 받아야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장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이런 걸 다 점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과 무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박보람, 해화동.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8: 유통 빤대기
7: 끓여 먹어도
9: 볶아 먹어도
7: 그냥 먹어도
9: 고소하고 실속 있고
7: 어디서나 간편하게
8: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자, 오늘은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고금리 단기 적금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저도 솔깃합니다.
1: 네, 요즘 최고 뭐 연 8%, 10%, 더 많게는 뭐 12%를 내세운 단기 적금 광고 정말 많이 보이는데, 네. 이야, 적금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줘? 라고 싶어서 이제 눈길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0: 너무 나요.
1: 네, 그런데 정말 광고에 나온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채워야 실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 예금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런데 원금 걱정 없이 예금처럼 넣어두고 금리까지 뭐 12% 뭐 이렇게 높다고 하면 누구라도 솔깃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이 원금 보장도 되는데 이자까지 높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이 내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 무조건 약속된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카드 이용 실적을 이 저축 상품과 결합한 이 협업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기본금리 2%에 5대 금리 10%가 더해져 최대 한 연 10%.

0: 2%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금리는 2%고 우대 금리가 10%라면 이제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조건이 걱정되는데 까다롭진 않나요?
2: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대 조건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가장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을 보면 일단 신용카드 발급 후 신규 이용만 하더라도 이제 2% 금리가 추가가 되고요.
1: 네.
2: 여기에 계좌 평균 잔액을 월 10만 원, 아, 월 100만 원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2%를 추가로 받게 돼서 기본 금리 2%에 추가 금리 뭐 8% 합산하면 한 10%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급여 통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2% 금리가 추가가 돼서 총 12%의 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월 100만 원 그리고 뭐 급여 통장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한테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금은 많은 돈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0: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1: 네.
0: 하지만 이 월 적립 한도가 이 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까지고요. 이 가입 기간도 6개월과 이 12개월만 선택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고금리 적금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액을 적립하는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은퇴자금의 축적이나 아니면 이 금융자산 운용으로는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뭐 한 달에 3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뭐 1년 해도 한 뭐 400만 원 안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래도 이런 단기 적금은 또 1년 뒤에 뭐 내가 여행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거나 뭐 나를 위한 선물 뭐 아 명품 하나 사야겠다 이럴 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모으기에는 나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한테는 이 저축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2: 네, 이런 단기 적금은 이제 월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통장을 이용한다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네.
2: 뭐 인터넷 은행을 위주로 해서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 적금도 요즘 꽤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1: 맞아요, 저도 해봤어요.
2: 네, 매일매일 저축을 해서 한 달째 만기가 되는 적금은 최고 연 6%, 주 단위로 이제 26번, 즉 6개월간 저축을 하면 최대 연 5%의 이자를 주는 적금도 좀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이 MZ세대들 있잖아요.
1: 네.
0: MZ세대들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두고요. SNS로 기록을 남기면서 매주 아니면 매일 저축을 하고 이 만기가 되면은 원하던 걸 이루면서 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이 챌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 네.
0: 특히 이 보고 싶은 콘서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요 휴대전화를 사기도 하고 여행 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 단기 적금이 주는 이 긍정적 영향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 오,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SNS에 인증을 그죠. 하고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난 이렇게 쓴다 하고 또 자랑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자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또 기간이 뭐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짧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2: 네, 뭐 일단 가장 높은 이자율을 채워서 네. 월 30만 원씩 6개월간 뭐 총 180만 원을 이제 납입했다라고 가정하면
1: 네.
2: 기본 금리만 적용될 경우 이제 세후 이자는 뭐 한 9천 원 남지 되지만
1: 네.
2: 이제 카드 실적 조건만 채우면 3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1: 네.
2: 우대 조건을 모두 채우면 5만 3천 원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일단 내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가만히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 그러네요. 월 그냥 30만 원만 6개월 했는데 그래도 꽁돈 5만 3천 원이 생겼다 하면 또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좀 재테크에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장기 적금에 가입한다면 이 오랜 시간 돈을 묶여서 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이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하게 되면서 이 적금에 대한 만족감을 잃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1: 그러네요. 오히려 네. 적금 싫어질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하지만 이 초단기 적금은 한 달에서 1년 단위 등 짧은 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장점과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인데요. 단순히 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넣어야 하는지도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과 납입 한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2: 네,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월 납입 한도가 높은 이제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뭐 기본 금리가 연 1.5%이고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5% 이율을 제공하지만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 4.5% 금리로 1년 매월 5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복잡한 우대 조건이나 긴 기간 납입하는 적금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1일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천 원부터 최대 3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가입 기간은 31일 아니면 100일 그리고 200일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1인 최대 3개의 계좌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초단기를 목표로 매일 이렇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저도 그 단기 적금을 굉장히 애용을 하다가 이게 좀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월 30만 원씩 미국 주식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마이너스 지금 10%예요. 지금 또 달러가 많이 빠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적금의 목적을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둔다면 이 중간에 목표를 못 채웠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적금은 원금이 남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마이너스 10%.
2: 네, 뭐, 네. 그 이런 얘기 있죠. 티끌 모아 티끌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1: 네.
2: 이게
1: 네.
2: 저는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1: 네.
2: 푼돈 없이 목돈 절대 만들 수 없다.
1: 오.
2: 네, 그래서 하루 만 원이면 뭐 1년이면 365만 원이고요. 이 돈으로 다른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는 종잣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1: 네.
2: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돈을 모아본 경험 자체는 이제 남게 되겠죠. 처음부터 한 달에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저축하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죠.
1: 네.
2: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날 생각보다 내 통장 든든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0: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적금은 이 금리가 높은 적금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면에 보이는 금리보다는 해당 은행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잘 확인해서 이 소액이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이 끈기라는 만기 적금을 꼭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고금리 적금은 높은 금리만 보기보다 우대 조건, 납입 한도, 기간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문자 만나볼게요. 제목이 귀여워요. 장범준, 나는 너 좋아.

0: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분께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구 이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디스크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요즘은 통증이 오는 주기도 짧아져서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나중에 수술까지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요. 저처럼 기존에 디스크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앞으로 수술에 대비할 그러면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허리 통증은 누구든 한 번은 겪는 고통이잖아요. 뭐 삐끗하거나 정말 심하면 뭐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이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힘들고 또 교통사고는 언제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1: 네. 저도 이제 허리가 아파봤지만 진짜 허리 아프면 네. 기침할 때도 정말 겁이 나거든요. 네. 그 약간의 이 흔들림에도 통증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뭐 서 있는 건 뭐 사실 불가능하고 진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그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자 감기처럼 생활의 불편함이 아닌 거동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완치가 아닌 주기적으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2: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디스크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59.2% 그리고 30.8%의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척추질환 환자 수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증가율은 남성 환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디스크는 또 선천적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 문자 보내주신 사연자분처럼 교통사고 그것도 그렇고 또 아니면 잘못된 자세 이렇게 후천적인 원인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도 많죠.
2: 네, 그렇죠. 이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이 터지는 바람에 수술과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 큰 부상이 아니라 살짝 부딪히는 수준의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이 과잉 진료 문제는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10일부터 기존 경상 환자에게 이제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던 합의금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네.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위주로 보장되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죠. 자, 한도 내에서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지만 치료비가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부터는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감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0: 이거 근데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9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 경상 환자는 그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2: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과잉 진료를 막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치료비 위주로 이제 지급을 하게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지급되던 그 합의금은 이제 못 받는다.
1: 그게 이제 정확한 말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두 가지를 합산해서 이제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향후 치료비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위로금이 되겠죠. 내가 뭐 다쳐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금을 소액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0: 미리 이제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그 병원비를 이제 이걸로 쓰라고 이제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경상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이제 지급하지 않는
1: 아,
0: 거죠.
1: 향후
0: 네, 위로금은 뭐 소액 지급할 수 있지만 향후 치료비 자체는 이제 지급하지 않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교통사고 나더라도 소위 합의금이라고 얘기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2: 이게 수단이 아닌 치료를 잘 받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와 이 중상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이 좀 심해지셨고 치료의 최종 단계인 이 수술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 보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주 2회 연 15회로 이제 횟수 제한이 생겼지만 비용이 대략 43,850원으로 전국 이제 병원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비용은 저렴해졌지만 이제 보험금 받기는 더 까다로워지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비 보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1: 네, 저도 올해 한번 교통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아주 살짝 접촉사고였는데 바로 대인 접수부터 이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좀 이런 좀 어떤 뭐랄까요? 좀 나쁜 관행? 이런 게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손보험도 세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나 보장 방식도 또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처럼 수술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 보장도 따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청취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이 디스크는 제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의 경우는 이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수술비만 보장을 확대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앞으로 이 치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좀 유독 늦게 찾아온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찾아온 그 시간입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했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한도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이번 치료비 한도만큼. 저는 당연히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이거는 웬만하면 오답일 것 같거든요.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역시 찍기의 달인.
0: 네, 근데 이게
1: 네, 아니에요?
0: 아니 X는 맞는데 네, 이 찍는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아니 당연히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뭐 100만 원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죠. 그 입원으로 지급되었던 보장들을 단순히 일정 시간 병원에 머물렀다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치료 심사 기준 변경이 정말 많은 질환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 결국 이 의료기관이 입원으로 진료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원비가 아닌 통원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과거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을 활용한 대표적인 이 비급여 진료로 좀 꼽혔었죠. 결국 이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를 했냐보다 이 보험 약관상 이 실질적인 입원이 필요했느냐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아까 문자로 돌아와서요. 우리 오구 이사님처럼 디스크 수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은 수술비 보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2: 네. 일단 먼저 이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의 경우는 뭐 피부나 용종 제거 같은 경증을 제외한 경증 제외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일반 질병 수술비 그리고 뭐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를 적절히 섞어서 구성한 이후에 이 질병 1호종 수술비 중에서도 2종이나 이 3종 한도가 높은 회사를 좀 선택하시고요. 엔대 질병 수술비 또한 이 생활질환 수술비 한도가 좀 높은 회사를 선택해서 이 비갱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해 두신다면 이 실손 공백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은 괜찮은데, 2, 3년 뒤에 내가 수술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혹은 시술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비갱신형과 더불어서 업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갱신형 수술비 보장을 좀 적절히 섞어서 수술비 보장을 두텁게 해둔 다음, 수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보장은 이제 해지하는,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0: 실손 공백이나 입원 시 소득 공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허리 디스크 통증이 점점 잦아지면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실손이 있다고 해서 수술 입원비가 무조건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실손의 보장 기준과 자기 부담금을 확인하고 질병 수술비나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같은 수술비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미 허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새 보험부터 알아보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혼자 확인해보긴 좀 어렵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집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면요.
0: 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에 찍혀있는 숫자만 믿지 말고요. 그 내실을 꼭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그리고 이 얼마 전부터 네.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이 통원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 보험자들은 나는 이 수술도 하고 입원도 했으니까 연간 5천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이 실손 보험을 한도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월 통원 한도는 3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 수술비 보험 점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고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 있으면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서 밤하늘의 별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아나운서 김상아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K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는 평소 수요일 이 시간 정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 유의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이촌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강변북로 진입로 쪽으로 가는데 4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로 송파구청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가는 길은 건물 화재 관련해서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에 하위 2개 차로가 현재 통제되고 있고요. 의사당대로 국회 앞 지하차도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는데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현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는데 하둑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4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행진 최강일구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한 인생학교. 외국어도 배우고 창업교육도 받는다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은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인생학교에서 국영수만큼 중요한 과목은 바로 내려놓기랍니다. 잘나가던 그 시절의 미련을 조금씩 흘려버리는 연습. 너무 많아 담아놓아 힘들었던 날들과 안녕하는 연습. 그게 먼저 돼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요.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살아오면서 쌓았던 많은 것들 이제 슬슬 이 바람에 비울 준비하셔야죠. 묵직한 어깨에 한번 힘을 빼보면서 일상의 욕심과 강박,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10월 7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남진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남진의 지금까지 사는 동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하려고 밖에 잠깐 나왔더니 여기 춥더라고요. 오싹했어요. 그 아침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그래도 평년견을 되찾긴 했는데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상암동 오가면서도 보니까 가로수에 솔솔 노랗고 빨간 아직 단풍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지금 저 잎사귀들이 지금 지구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가장 우리 국민한테 지금도 뭐 뉴스 전문 채널 두 군데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누리호 5차 발사가 이제 성공이 됐습니다. 우주청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큐브 위성 10개 중에 한 개만 좀 미사출됐다. 쿼터니언 회사가 개발한 퍼셋 위성이 요게 사출이 안 됐다. 그래서 5차 발사 성공은 했는데 누적 발사 성공률은 80%에 가깝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탑재 위성 15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했는데 그중에 큐브 위성 한 기만 사출이 안 됐대요. 누리호는 오늘 낮 12시 25분 정확하게 카운트다운 4초가 되니까 화염이 밑에서 팍 붙더라고요. 와,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지금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지금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1단 페어링 위성 보호 됐겠죠? 페어링. 그다음에 2단 분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어서 이륙하고 나서 12분 30초 후에 3단 엔진 정지를 거쳐서 지금 어디 있느냐? 575km에 있고요. 위성들을 차례로 분리했다고 합니다. 아, 575km. 얼마나 높겠습니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넘겨받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오늘

0: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검은 항소심에서 양측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무죄 부분의 여론조사도 무상 제공된 게 맞는다며 1심에서와 같이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한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소득세를 체납한 지 15년 만에 밀린 세금 4천억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이 오늘 밝혔네요. 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회사를 세우고 나서 해외 여러 군데에서 수백 척의 배를 운영해서 일명 선박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천억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치권이 모처럼 초당적 목소리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프로 구기 종목 선수들의 언행을 발단으로 일파만파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여야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니까 병역특례를 크게 손봐야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얘기고요.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안철수 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정치권에서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BTS도 복무하는데 무슨 말이냐. 시대가 변했다. 이런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한편 병역특례 말고도 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 공급 혜택인데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 선수는 국민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관계 기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특별 공급 제도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최일규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 데기 데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 데기 데기

네,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될게 있어요. 저희 애청자 4636님께서 또올 가을 수술을 하면서 저희한테 대출을 제가 이렇게 한 놓고 뭐 여기 손에 올려놨는데 아주 빨갛게 익은 대출을 이렇게 몇 봉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몇개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는데 거기다 또 밤도 보내주셨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저 테이블에 저이 대추 한 봉지 이제 올려놨는데 이따가 이제 3시에 저희 수요일 날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전문 의학 코너 상담하는 날인데 오늘은 당뇨 클리닉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일산의 국립암센터에 명승권 가정의학 박사가 출연할 예정인데 요거 좀 놔뒀다가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현물로 요걸로 요거. 보이시죠? 테레비 보시는 분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또 애청자 4636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전에.

제가 몇 개 좀 먹어볼게요, 저도. 예, 노래 듣고 그럴 때는. 그래도 괜찮겠죠? 하여튼, 명승건 의학 박사님한테는 당뇨에 대한 거, 이런 거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가 좀 해주시고, 예, 출연자 대신에 현물로 대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에 대추 그러면은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빠뜨릴 수가 없죠. 다 아시는 겁니다만 세상에 다 저절로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죠. 요 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 예, 명시죠. 한번 또. 4636님이 대추 밤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덕분에 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또 읊어드려봤습니다. 자, 하여튼 뭐 출연자 대신에 대추 한 봉지로 드릴 예정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가 낫죠. 그래도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허리케인 라디오가 기신 그냥 인공 호흡기 달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도 이거 조금 있으면 산소도 부족해가지고 인공호흡기도 없이 그냥 또 기신 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저 보조 MC 장태희 씨 올 텐데 장태희 씨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대추가 그냥 떡볶이 식사권을 드릴까? 어떻게 하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프로골퍼 겸 유명 가수죠. 허송이 부릅니다.

돈가스 퀴즈 하겠습니다. 그 전에 9682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최강일구 형, 형님 고향 안성 남사당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멋있고 즐거웠고요. 일구 형도 남사당 축제에 왔으면 즐거우셨을 건데 하여간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또 하루빨리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사진 보내신 거예요, 사진을? 아니면 자료사진? 남사당 그 놀이에 그 외줄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안성 바우더기 축제죠. 예. 남사당이 출연하는 바우더기. 저도 2년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저 빠블러하고. 예. 아, 근데 저 허송의 나잇값 노래 들으면서 대추 하나를 씹어먹던 갑자기 오네어 불이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입안에 아직 대추 다 못 심게 남아가지고. 하여튼. 이거 저 명승권 박사 출연자였는데 벌써 한 3분의 1은 없어졌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자, 이제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파블로 피디가 오늘 돈가스 퀴즈 올려놨어요. 샵 0951 문자창에다가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는 받고 싶은 나눔 선물 적으시고, 세 번째는 나눔 선물을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써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당첨자를 저희가 발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퀴즈는 뭐냐, 돈가스 퀴즈가 첫 번째. 자, 오늘 낮 12시 25분에 5차 발사에 성공했죠. 한국형 발사체 이름이 뭐냐? 1번 누리호, 2번 나리호. 개나리 할 때 나리호인가 봐요. 네. 정답 헷갈려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쓸 거는 뭐냐? 21가지 나눔 선물 읽어드릴 거니까 나 저거 받고 싶다. 잘 듣고 계시다가 두 번째 걸로 써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더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코다리 명가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21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 중에 아, 나 요거 받고 싶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내가 이걸 받으면 누구와 같이 또 이걸 나눠보겠다. 그래서 1, 2, 3,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쓰셔서 샵 연구의 문자로 지금부터 저희한테 전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 접수해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가스 퀴즈만 다시 한번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오늘 낮에 5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의 이름이 뭐냐? 1번 누리호, 2번 나리나리 개나리호. 네, 모르시면 몇 번? 1번 적으시면 깔끔하게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산 멋쟁이 또 찐 애청자신데 아주 바람직한 신청곡을 제시를 해주셨네. 제가 이거 대학

학교 1학년 때, 예, 신입생 때 신입생 장기자랑대회에서 대상을 탔던, 예, 그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예, 그때 그룹 사운드 최일구와 떡시루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아주 아, 이런 거 청취자가 신청하니까 틀어드리는 거예요. 맞지? 일산 멋쟁이 청취자가 신청한 거 맞는 거죠? 예. 최일구와 떡시루가 부릅니다. 로켓을 녹여라.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념하면서 우주로 향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노래 주제가 뭐냐? 싸우지 말고 웃으며 살자. 요겁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이 노래를 신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틀어드린 거예요. 최일구와 떡시루의 로켓을 녹여라. 1979년 3월 달에 불렀던 노래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뭐 어렸을 때 목소리와 지금하고는 목소리가 좀 아주 다르죠. 예. 아주 외람됩니다. 일산 멋쟁이님 하여튼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아, 일산 멋쟁이님이 또 문자를 보내네. 신청곡 감사하고요. 누리호도 발사 성공하고 노래 듣기도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자들 다들 보내가고 계십니다. 당첨자를 지금부터 나는 숨을 당첨자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1번 누리호죠, 누리호. 첫 번째 당첨자는 5678번님입니다. 어우, 전화번호가 5678. 연달아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당진의 포크랭 기사예요. 다른 건 다 파도 190님 마음은 못 파겠네요. 1번 정답이고요. 기지시 파닥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에 달리기에 출전한 중학교 2학년

동생 부부랑 같이 잘 다녀왔습니다. 생고기 맛있다고 친정엄마가 엄지척하고 계셨고요. 친절하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매일 여러분께 이렇게 나른 선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 해드리고요. 비슷한 기억이 나는 거. 하는 꼴에 친정엄마 모시고 한번 가고 싶다 했던 청취자 계신데 다녀오셨군요. 네. 친정엄마도 맛있다고 그러셨고 사장님도 무척 친절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자, 이번에 당첨자는 7276번님입니다. 정답 1번 누리호고요. 용인 동백 코다리 2인 특선 받고 싶어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산책하다가 보내거든요. 신랑하고 주말에 같이 가서 먹고 싶어요. 장윤정의 바람길도 듣고 싶고요. 네. 7276님, 아내분님께서 이제 보내신 거네. 그러니까, 네. 자, 용인 동백 코다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말에 네, 남편분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바람길.

0: 자, 신청곡으로 장윤정 씨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9897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당첨이 되면은 수택동에 양고기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와이프가 잠을 잘 못 자요. 호텔 운영하고 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요. 잠이 모자라요. 그래서 당첨이 된다면 원기 회복하려고 수택동 양고기 받고 싶습니다. 보내드려야죠. 9897번님께 자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맛있게 두 분이 드시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업종이 호텔 운영하시는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파블로 PD가 이분을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분이시겠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허리케인 뭐 가끔 들으세요?
1: 자주 듣습니다. 배송일 나가면은.
0: 무슨 일이요?
1: 배송, 회사에서 배송 나가거든요.
0: 아니, 호텔을 하신다며요?
1: 예, 저는 회사 다니고 와이프는 이제 호텔 일하고.
0: 아이고, 예. 재벌이시네, 그러면.
1: 아, 재벌 아니고요. 재벌 아닙니다. 아... 힘들어요, 너무.
0: 아, 그래요? 그 네. 호텔이 지금 특이해서 파블로 PD가 연결했는데.
1: 네, 놀랬습니다.
0: 어, 호텔을, 어디서 호텔을 하시는데요?
1: 불이 스택동에서요.
0: 그 여기 양꼬치 이 집이 그 네. 수택동에 있는데요? 구리 수택동?
1: 네, 그래서 가까워가지고 일단은 문자 넣어봤어요.
0: 잘 됐네요. 요 네. 양꼬치 집 간판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습니다. 맨날 일 끝나고 가면은 가게에서 일하고 그러니까요.
0: 아, 그렇죠.
1: 밤에는 거의 못 돌아다닙니다. 제가.
0: 여기 저 야간에 다녀오신 분이 업소 네. 그 앞에 전경기 촬영해서 사진도 보내서 그랬는데 네. 양꼬치, 이게 네온사인으로 해가지고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간판도 아주 재밌게 다른 그런 양꼬치 집이니까 아내분 네. 모시고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수택동에 호텔이면은 뭐 5성급 뭐 6성급이에요 뭐요?
1: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거의 그냥 모텔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그냥 호텔로 돼 있고요.
0: 아, 네. 아, 그러면은 몇 층짜리예요?
1: 6층이요.
0: 6층.
1: 네.
0: 6층이면 그래도 큰 거 아닌가요?
1: 네, 30방 32개 있습니다.
0: 오, 그 정도면 큰 건가요? 어떤 거예요?
1: 대부분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 근처에 모텔들이 많아서 다 그만그만합니다. 방.
0: 그 왜 호텔 보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건 뭐 5성급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거하고, 모텔도 그런 급이 있습니까?
1: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모텔 구리에는요.
0: 오, 네,
1: 그런 건 없고. 예.
0: 그냥 모텔 그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1: 네, 방.

0: 뭐 서른 개 넘으면은 정확한 건 아닌데 방이 서른 개 넘으면은 뭐 그냥 간판이 호텔로 돼 있다고 호텔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1: 아, 행정적으로.
0: 네.
1: 아,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1: 아, 그러니까 방 개수가 30개 플러스 되면은 호텔로 하고 30개 네. 미만이면
0: 모텔로 되고.
1: 모텔로 하고 이제 그런 게 또 있는 거군요.
0: 예, 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1: 그러니까 요 호텔, 모텔, 호텔을 아내분이 이걸 운영하신다고요?
0: 네.
1: 뭐 부동산 재벌이시네. 그러면 6층짜리에 방이 30개가 넘고 그러면 예?
0: 그것도 자기 건물이어야지 좋죠.
1: 왜요? 빌린 거예요?
0: 세내면서 뭐 세내고 이것저것 빠지면 뭐 아,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요. 네.
1: 그 요즘 되게 호텔 운영하기 힘드시다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아내분이 피곤하다.
0: 아. 네, 하루 그 맨날 밤 날을 새니까요. 잠을 잘 못 자요 거의. 그러니까 주말에는 제가 일 끝나고 회사 끝나고 일 도와주고.
1: 예. 아니 알바생 둬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0: 알바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호텔 일 하니까요 알바도 예. 못 믿겠어요 잘.
1: 그래요.
0: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서.
1: 예. 그 저 호텔 이름이 뭐예요?
0: 제니스 호텔이요.
1: 뭔 호텔이요?
0: 제니스.
1: 제니스?
0: 네.
1: 지금 저 파블로가 저 네이버에다 제니스. 오, 딱 나오네. 제니스 호텔 그래가지고. 네. 네이버 네. 지도 그래가지고. 네. 방 아주 깨끗하고. 저 보이네, 저 지도. 지도에도 아. 보이고, 제니스 호텔.
0: 감사합니다.
1: 아, 옆에 뭐, 큰 집 쭈꾸미 음식점 있고.
0: 거기 먹을 때 맛있나? 둘이 시장 근처라서요.
1: 어떤 분들이 자주 옵니까, 이런 데는?
0: 무슨 이제, 날 행사할 때는 연인들이 많이 오고요.
1: 네.
0: 그리고 간혹, 뭐 다른 분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들
1: 아,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0: 네. 네.
1: 뭐 파티룸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보니까 여기
0: 네, 거기서 이제 단체로 네.
1: 여기 파티룸 같은 데 단체로 손님들이 오나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룻밤들 자고 가나 보죠. 그러면?
0: 네, 하룻밤 자고 거기서 뭐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1: 방 안에서
0: 네, 거기가 좀 넓습니다.
1: 그런 특별 이벤트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호텔 모텔이라서 잠만 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0: 네.
1: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두 분 여하튼 잘 다녀오시고요. 아, 그러니까 남편분은 배송 일을 하신다는데 무슨 배송을 하세요?
0: 아, 저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저희 선우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1: 네.
0: 안테나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아, 옥상에 보면 큰 안테나 세워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1: 아, 이동통신 안테나?
0: 네.
1: 첨탑으로 되어 있는 거 말이죠?
0: 네, 큰 거, 그런 네. 거 배송하고 있습니다.
1: 아, 안테나.
0: 네.
1: 아,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 물류 운반하고 이제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0: 네,
1: 회사에서.
0: 저는 이제 경기도권, 서울권만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1: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연결된 김에 이제 아내분 네. 잠도 못 자고 힘드시다는데 예, 남편으로서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예. 오늘 일단 저 구리시 양꼬치는 받으신 거 그 얘기부터 해 주십시오. 시작. 아,
0: 못 듣고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까 듣는다 치고.
0: 창피하게.
1: 아, 뭘 창피해요. 해봐요, 빨리. 여보 하면서 해봐요. 예.
0: 여보, 고생 많은데 내가 많이 도와주고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우리 양꼬치 먹었고 힘내자. 화이팅.
1: 아, 이거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내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 신청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내분이 좋아하는 노래?
0: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 그러면 청취자님 좋아하는 노래. 부부가 좋아하는 아니, 노래도. 어떤 가수?
0: 사랑이 좋단가? 그거 뭔 누구 노래던데?
1: 뭐요?
0: 사랑이
1: 좋다?
0: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1: 가수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이게 너무 급박하게 제가 여쭤봐서 그런 거니까. 어떤 가수 그러니까요. 좋아하세요?
0: 아, 장윤정 씨도 좋아하고.
1: 장윤정 씨 조금 전에 노래 나갔으니까.
0: 아, 그래요?
1: 말고. 예.
0: 아니면 홍진영 씨?
1: 홍진영 씨? 홍진영. 네. 홍진영, 뭐? 뭐 할까, 빠블로? 예? 홍진영, 아, 그, 사랑의 배터리?
0: 아니,
1: 아, 배터리라네, 배터리.
0: 아, 그거 말고 다른 노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1: 아, 이거 생각 안 나면 시간 없는데 그냥 배터리로 가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아주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고요.
0: 네. 네,
1: 좋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듣겠습니다.

네. 자, 구리에서 아내분은 호텔을 하고 남편분은 배송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잘 듣고 왔고요. 1248님께서 190 안녕. 정답은 1번 누리호고요. 나눔 선물은 수제만두 받고 싶어요. 며칠 전에 안식구 60번째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안 줬더니 많이 서운해해서 만두를 푹 쪄갖고 서운함을 희석해보려고 합니다. 1248님한테 만두, 고기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쇠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푹 쪄서 아내분한테 잘 대접해주세요. 새싹 문자로 6000번님께서 텔레비전으로 이게 처음 보는데 허리케인 라디오 재밌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손 흔들어 드리고 있죠. 라디오 생방송을 텔레비전 공중파에서 TBS 공중파 TV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입니다. 여기 예.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7번님께서는 정답은 누리호고요. 작년에 고향 귀촌에서 고추 따고 있습니다. 날씨가 바람이 없어서 햇빛만 쨍쨍 힘드네요. 그나마 최일구 씨 덕분에 그럭저럭 이겨내고 있어요. 상품은 아무거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는 없고요. 2527번님께 네, 고향 귀촌에서 지금 고추 따고 농산일 하시느라고 힘드시다고 파블로 PD가 한우 국밥을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 국밥 전문점

0: 점에 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8131번님이에요. 8131번님. 정답 1번 누리호고요. 당첨되면요, 저는 소고기 국밥 받고 싶어요. 왜냐면 저의 집사람과 퇴원 기념으로 같이 먹고 싶거든요. 요즘도 이렇게 비싸게 파는 주유소가 있네요. 여기는 안살 반원을 공단이 있는 곳인데 정말로 주유소 사장님이 비양심적이네요. 저는 용달 화물 하면서 사는데요.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8131님께서 예, 정답 보내주시면서 예, 안살 반월 공단의 어떤 그 주유소 사장님 너무하다.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얼마나 비싸게 받고 계신지. 아 참. 그렇습니다. 네. 소고기 국밥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8131님께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텔레비전으로 허리케인 라디오를 처음 본다는 청취자, 예. 6000번님이죠.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 내 손 흔드신 모습 좋아요. 저도 상품 받고 싶어요. 자, 퀴즈 정답은 안 적으셨습니다만, 네. 이렇게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보셨다니까, 그 기념으로 저희 PD가 모기버섯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모기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허리케인 라디오를 라디오로 안 듣고 계시다가, 이 IPTV가 있으니까 뭐 전국적으로 채널이 똑같잖아요. IPTV는 3개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쭉 돌리다 보면은 어? 라디오 방송을 텔레비전에서 상방송으로 해주네. 아마 이 독특한 이 송출 방식에 호기심 갖고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라디오 방송이 쫙 나가죠. 뭐 KBS, MBC, SBS 뭐 다 나갑니다만 그냥 라디오 전파만 탈 뿐이지 이렇게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동시에 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 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네. 자, 오늘 2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요. 오늘 수요일 날이라요. 전문 의사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의료 클리닉 쭉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 일산 암센터에 명승건 가정의학 전문의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인구들이 요새 급증하고 있대요. 저도 당뇨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뇨 아주 이거 방치하면 무서운 병인데,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또 궁금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문자 준비해 주시고요. 2부 끝고 최영철의 화무 11홍 들으시고 3부에 명승건 박사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9: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1시간 사이 서울시내 도로에는 정체 길이가 전반적으로 늘었고요. 곳곳에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가는데 성동분기점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수분기점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기까지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더 가서 홍지문터널 출구부 3차로에서는 현재 차선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릉램프부터 작업지점까지 더딘 흐름이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일산 국립암센터 명승건 박사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이죠. 오늘은 당뇨병 중심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당뇨와 관련된 의문점, 궁금한 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상담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1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보조 MC로는 장태희 가수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요 노래를 듣고 시작할 건데 요 노래는 지금 또 명승건 전문의께서 파블로한테 지금 밖에서 신청을 했다네요. 이 노래를 군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이 노래. 아, 이거 출연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청했단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분이시네요. 자, 이 노래 듣고요. 군뱅이 댄스가 아니고 군베이 댄스 밴드입니다. 명승건 박사, 장태희 가수 입장하겠습니다. Long time ago when I was a young boy I saw that moving mutiny on the bounty Stared my iron man ramble And I felt a yearning for that great adventure So many nights I woke up Out of a dream of blue seas White sand, paradise birds, butterflies

0: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대기
1: 유통 빤데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대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혈당 수치가 비정상으로 높아 걱정이다.
2: 인슐린이 부족해 혈당 조절이 안 된다.
1: 왠지 갈증나고 잦은 소변, 피로감, 체중 감소로 고민이다.
2: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 올까 두렵다.
1: 등등 각종 당뇨 질환을
2: 제대로
1: 상담해드립니다.
2: 오빠야, 오빠야, 장태희와
1: 이 시대의 명의, 가정의학 박사, 국립암센터 명승건 교수 모시겠습니다.
2: 당뇨라고 좀 울지 좀 마세요.
3: 울지 마.
1: 자, 오늘 상담 보조 알바 오빠야, 오빠야, 고향 오빠 장태희 씨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시 민야가수 장태희고요.
1: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정말 모시기 힘든 분 국립암센터 명승건 가정의 전문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 박사님.
5: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승건입니다.
1: 밖에서 인사를 나눴죠?
4: 네. 네. 네.
1: 처음 뵀죠, 두 분?
5: 네, 처음 뵀습니다.
4: 아,
5: 네.
4: 저는 여기 파블로님만 왕코인 줄 알았는데, 아유, 우리 박사님도 제가 이때까지 본 남성분 중에서 코가 탑5 안에 듭니다.
1: 남편분?
4: 남성분. 아, 왜 이러세요? 집도 안 간 골드미스한테.
1: 남편분으로 들렸어.
4: 아니, 진짜 코가 크셔서 한 자리 네. 하시는 분이다 했더니 세상에.
1: 한 자리 하고 계시다니까.
4: 아유, 한 자리 크게 하시더라고요.
1: 일산 암센터에 저기 뭐, 네. 제일 뭐, 가정의학의 거두지 뭐, 거두. 예?
5: 아유, 예? 뭐, 과찬이십니다.
1: 아니, 아니. 제가 저분 때문에 덕분에 네. 담배도 끊은 거예요.
5: 맞아요.
1: 4년 끊으셨죠. 전, 5년 전에.
5: 맞아요.
1: 저, 저분께서 약도 처방해줘 가지고. 그거 한 석 달 지나니까 만 원인가 만 오천 원인가 도로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5: 환급해 주죠. 네.
4: 귀 한 분을 모셨어요.
1: 그나저나 명 박사님 제가 인터넷 보니까 1994년 제3회 KBS 대학 개그제 본선에 아니 개그제? 의대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5: 네.
1: 아 근데 어떻게 저 개그맨을 하려고 그랬어요?
5: 아 제가 원래 그 중학교 중학생 때부터.
1: 네.
5: 꿈 중에 하나가 예. 바로 개그맨이었습니다.
1: 아니 그럼 왜 의대를 왜 갔어요?
5: 아 네? 그리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예. 뭐 의사 한번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뭐 개그맨도 되고 싶고
1: 예.
5: 의사도 되고 싶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일단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온 다음에 의대 다니다가 본과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1: 네.
5: KBS 대학 개그제 지원을 해서
1: 아.
5: 예선 거쳐서 본선까지 진출했습니다.
1: 그래서 거기서 데뷔를 했어요?
5: 아닙니다. 못 웃겨갖고 떨어졌어요.
4: 그럼 그때 그 합격하시고 동기이신 분들은 누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5: 그때 이제 본선 진출자가 총 20명인데요.
1: 네.
5: 20팀인데 20팀. 저는 이제 듀엣으로 나갔어요. 후배 그 역도부 그러니까 바디빌딩 서클 후배랑 저보다 키가 뭐 한 20cm 정도 큰 지금 현재 그 이대 서울병원

0: 병원장하고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교수라고 산부인과 전문인데 현재 병원장인데 그 친구랑 같이 둘이 나갔었고요. 우리 20명 중에는 유명한 사람 지금 유명해진 사람 중에는 조영구 씨.
1: 조영구 씨하고.
0: 네, 조영구 씨도 사실은 본선 입상 실패했습니다. 저도 실패했고.
1: 그랬어요?
0: 근데 본선 입상해서 2등 즉 금상 받았던 저 후배 동생이 고명환.
1: 네. 고명환 씨.
0: 원래 KBS로 데뷔해서 1년 정도 하다가
1: 그 MBC인가?
0: MBC로 다시 또 도전해서 MBC 또 개그맨으로 이제 유명하게 됐죠.
1: 그랬구나.
0: 요즘 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2: 맞아요.
0: 유명하죠.
2: 강의 많이 하시고.
0: 네, 강의도 많이.
1: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때 만약에 개그맨의 길로 갔으면 의사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0: 그렇진 않죠. 네. 의사도 하고 개그맨도 하고.
2: 와.
0: 그런 생각을 가졌죠.
1: 본캐, 부캐를 두 개를 가지려고.
2: 개그맨 하셨어도 사람들한테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일을 하시는 거고 지금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건강 얘기는 언제 하실 건가요?
1: 이제 해야지.
0: 네.
1: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니까.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처음부터 건강 얘기 들어가면 당뇨 얘기 들어가면 딱딱하니까.
0: 네.
1: 왜 장태식 그거 물어보라니까?
2: 뭐야?
1: 그 신청곡 그거 했냐고.
2: 아, 아까 들어올 때 그 팝을 어떻게 왜 신청하셨어요?
1: 분뱅이 댄스 밴드에.
0: 우리 그때 네. 저 이제 80년대 초반에 중학생이었으니까
1: 네.
0: 그때는 가요도 사람들 좋아했지만 특히 팝송을 좋아하지 그렇지. 않았어요?
1: 디스코 같은 거.
0: 뭐 가사도 잘 모르면서 네. 네. 들으면서 그 당시에 제일 그 감명 있게 들었던 팝송 중에 하나가 이 굼베이 댄스 밴드의 선 네. 오브 자메이카였어요.
1: 네. 자메이카
0: 자메이카의 태양이라는 뜻인데.
1: 가봤어요? 자메이카?
0: 아, 못 가봤습니다.
1: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도 그런 거예요. 먼 훗날 이제 그쪽에 가서 아름다운 그 여성과 함께 네. 같이 가보겠노라 뭐 이런 희망을 담은 노래 아닙니까?
1: 버킷리스트입니까? 자메이카?
0: 네. 아, 뭐 자메이카든 뭐든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1: 그러면
0: 싶습니다.
1: 거기까지 자, 아이스브레이킹을 했고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당뇨에 대해서 명승관 박사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태희 씨가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2: 네.
1: 어디로 상담 문자를 보내면 됩니까?
2: 상담 문자는요.
1: 샵 0951. 50원 네. 유료 문자 샵 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2: 네네네.
1: 당뇨 관련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여기로 보내주시면 네. 되세요.
1: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자 0951. 그 다음에 무료 문자 TBS 앱으로 당뇨 관련 상담 받겠습니다, 여러분.
1: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2부 끝날 때부터 저희가 예고를 당뇨에 대해서 명승관 박사가 상담을 해줄 거다 그랬더니, 문자들을.
2: 엄청 왔어요.
1: 아까 나눔 선물 그 퀴즈 관련한 문자보다도 한 두 배, 세 배 많게 지금 문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자고요.
2: 네네.
1: 자, 일단 당뇨에 대한 그 기본 저 질문부터 당뇨가 뭔지 좀. 예.
0: 뭐 당뇨 일단 직역을 하면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죠.
1: 그렇죠.
0: 소변이 단맛이 난다는 거죠.
1: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그 당이?
0: 그렇죠. 그 포도당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1: 그게 왜 나와요, 그러니까.
0: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예. 소변에 이제 당뇨 환자가 발생을 하면
1: 예.
0: 소변이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한 개념은 혈액에서 혈당,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은 상태. 그래서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1: 혈액 속에 당뇨가 많다 보니까 그게 소변
0: 수치가 높다.
1: 소변으로
0: 소변도 빠져나오는
1: 그 정도.
0: 맞습니다. 네.
1: 그 정도면 상당히 악화된 환자죠.
0: 맞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소변에 네. 당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신장에서 제대로 다시 제흡수가 되었고
1: 네.
0: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죠.
1: 그래요. 저도 지금 당뇨약 먹은 지가 한 3년 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 보면은 공복 혈당 수치로만 따지면은 저는
0: 네.
1: 이 100에서 125 중간이거든요.
0: 아, 요즘
1: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 공복 혈당
2: 매일 아침 이거 검사
1: 매일 6시 그거 하죠.
2: 저희 어머니도 아침마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2: 요즘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남자 여자 많이 하더라고. 그것도 네. 당뇨에 도움이 되나요?
0: 아, 원래 그 위고비 마운자로 약이란 게
2: 네.
0: 당뇨 치료제로 맨 처음에 개발된 거예요.
2: 그런데
0: 그 성분이 혈당도 떨어뜨리지만은 즉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은 식욕 중추 있죠.
1: 네.
0: 뇌의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1: 네, 네.
0: 식욕을 억제시키고 허황감도 유발하고 특히 이제 위장 위에서는 음식 배출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드니까 허황감을 느끼면서 결국에 혈당 조절도 되지만은 그 저 몸무게도 빠지는
1: 체중 조절.
0: 당뇨 비만 치료제로 예.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근데 갑자기 치료제부터 넘어가니까 약간 제가 당황스러운데.
2: 제가 지금 먹고

0: 그때는 아, 제가 제일 궁금해. 아, 그건,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 듣고 아, 가야지.
1: 저는 먹는 게 아니고 주사 맞는 거잖아요.
0: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주사 맞는 거죠.
2: 뭐 당뇨 같은 건 있는 건 아니고?
0: 절대 없죠.
2: 알았어요. 네. 자, 모르게 놀라고 그래.
0: 젊잖아요.
1: 자, 일단 당뇨부터 얘기를 하죠.
0: 네네. 네.
1: 아까 그 혈당이 높다는데 그러면 혈당이 높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2: 네.
1: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혈당이 높아지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잘 아는 증상.
2: 그 일단 뭐 이 혈압이 높아지고.
1: 네? 아 근데 혈압 전에 일단
2: 모세혈관을 끈적끈적하게 하니까 모세혈관이 아, 예. 그 피가 안 통하는
1: 이제
2: 거죠.
1: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는 건데 네. 가장 초기에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소변을 많이 눕게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2: 네.
1: 그리고 많이 먹게 되고.
2: 그거 왜 그래요?
1: 그래서 다음 단뇨 다식이라는 게 생겨요.
2: 아니 왜.
1: 혈당이 높으면 그런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1: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당뇨 초기 증상이 이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2: 네.
1: 그러나 초반에 아주 초반에 혈당이 저 당뇨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일단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즉 8시간 금식한 다음에.
2: 제가 아침에 재는 거.
1: 당 쟀을 때 100mg. 퍼데시리터 즉 100 미만이면 정상인데
2: 정상이죠.
1: 126이 넘어가면 당뇨죠. 하죠. 네. 그럼 그 중간 범위가 있잖아요.
2: 제가 그 안에 들어가요.
1: 100에서 126.
2: 당뇨 전
1: 이거는
2: 단계.
1: 당뇨 전 단계라고 네. 하죠. 그런데 네. 당뇨 전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공복혈당이란 거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변동이 좀 심해요. 그거 말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이었어요.
2: 네, 당화혈색소.
1: 적혈구 있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도 그 당이 붙어 있어요. 정상적으로도. 근데 그 전체 적혈구 중에 5.7% 미만까지는 붙어 있는 건 정상으로 봐요.
2: 네.
1: 근데 혈당이 너무 높게 되면 더 많은 헤모글로빈 혈색소에 당이 붙어 갖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넘어가면 6.5% 넘어가면 그걸 또 당뇨라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그 경구 당구화 검사 해갖고 2시간 돼서 200 이상 올라갈 때
2: 네.
1: 그때 또 당뇨라고 하고 그거랑 상관없이도 아무 때나 재는데 200 이상이면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들면 당뇨라고 진단이 될 수가
0: 그럼
1: 있습니다.
0: 그럼 지금 19쌤 3년 동안 드셨다 했는데 이걸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당뇨 전 단계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건지 정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일단 궁금하다. 첫 번째로 네.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네. 즉 당화혈색소가 6.5 넘거나 공복혈당이 200 넘는 상태다 혹은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약을 쓰지는 않아요. 일단 당뇨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부분이 정상 근처로 갈 수 있습니다.
2: 네.
1: 정상으로 될 수 있어요. 그걸 3 내지 6개월 해봤는데도 수치가 정상보다 안 돌아오고 목표혈당 6.5 이상으로 6.5 미만으로 안 되고 계속 높아져 있으면 그때는 약을 복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저 최일구 앵커님 아니 맨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그 수치가 어느 정도였던가요? 공복혈당이.
2: 그게 정확히 몰라요.
1: 아,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2: 네.
1: 제 생각에는 그게 전 단계인 상태였다면 굳이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2: 네.
1: 보험도 사실은 안 됩니다.
2: 그래요?
1: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3 내지 6개월 해보고 나서 수치가 6.5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때는 약을 먹는 거고요.
2: 네.
1: 그다음에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냐. 네. 반은 맞는 말이에요.
2: 저도 그게 궁금해요.
1: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 반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당뇨든 고혈압이든 아니면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든 간에 이 약들은요. 먹을 때만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거의 하루 정도밖에 못 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요.
2: 네.
1: 그리고 평생 먹어야 돼요.
2: 그렇게 먹어주면 부작용 없습니까?
1: 있을 수 있어요.
2: 있어요.
1: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2: 네.
1: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게 되는데요. 다 그러나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당뇨 진단받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 사람 평생 먹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왜? 일단 그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담배를 피우던 분들은 담배 끊고 술 줄이고 몸무게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생활습관이거든요.
2: 네.
1: 그리고 너무 그 단당류, 단순당들 먹는 걸 줄이고 이랬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을 끊어볼 수도 예. 있죠, 당연히.
2: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애초에 먼저 약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0: 그렇군요.
1: 그럼 당뇨도 아닌데 살 빼려고 마운자로 위고비 주사 맞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괜찮나요, 선생님?
2: 원래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이 약은 당뇨 및 비만 치료제로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예. 상품명별로 어떤 거는 당뇨 치료제로, 어떤 거는 비만 치료제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당뇨 치료제로는 보험이 될 수는 있지만은 비만 치료제로는 현재로서는 보험이 안 돼서 비급여로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당뇨가 없다 할지라도 그 체질량 지수, 비만도 있죠. 키랑 몸무게 갖고 그냥 웹사이트에서 자기 나이랑 키, 몸무게, 성별 넣으면 자동으로 수치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 수치가 30 넘는 분들은 심각한 비만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약을, 아니 무조건보다도 이 약을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7 정도 이상이라 할지라도 30을 안 넘는다 하더라도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든지 고지혈증이든지 이런 합병증 관련 질병 있는 사람은 27 이상이더라도 이 치료를 받을 수가
0: 알겠습니다.
2: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전체적인 당뇨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봤고 지금부터 자, 장태희 씨
1: 네.
0: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1: 우리 소연이 아빠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중 어느 쪽이 개선이 더 시급한 상태인가요? 식후 2시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2: 일단 뭐 공복 혈당이 높든 식후 혈당이 높든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단기간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증상들, 다음 다녀 다시 뭐살 빠지는 거 있지만은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요, 결국에 뭐가 문제냐면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합병증은 대부분 혈관과 관련된
3: 그러니까
2: 겁니다.
3: 훗나라 가서
2: 예, 혈관과 관련된 거예요.
3: 발이 썩는다든지
2: 예, 그런 게 뭐냐면
1: 당뇨발이요.
2: 예, 그 당뇨발도 결국에는 작은 그 아니, 혈관들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망막이 염증이 생겨서 결국엔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멀 수가 있죠. 그리고 콩팥 혈관
3: 신장.
2: 이쪽에도 문제가 생기면 심부전증이 생겨서 나중에 투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3: 그러니까
2: 발생하는
3: 소리
2: 거죠.
3: 없는 암살자 그러잖아요, 당뇨를.
1: 그러면
2: 고혈압도
1: 그
2: 마찬가지고요.
1: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 또 뭐가 있을까요?
2: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세 가지 눈, 콩팥, 그다음에 신경. 이쪽이
3: 신경.
2: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3: 예.
2: 신경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도 아픈 걸잘 모르고 방치를 하다가 감염되고 썩고 그래서 당뇨병성 족부 궤양 같은 게 생겨서 심지어는 절단해야 될 심각한 상황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3: 그래요.
2: 그게 심각하고 더욱더 큰 문제는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망률 1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이지만은 그다음 2위, 3위 쪽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병인데 이 병들의 원인이 대표적인 게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거든요. 당뇨 역시 혈당을 조절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계속 유발이 돼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서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3: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다, 당뇨가. 자, 다음 또 9696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당뇨가 온지 28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인슐린을 하루에 4번 주사를 합니다. 그런데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은 마운자로를 맞은 지 6주 차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사량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하셨거든요.
2: 근데 이제 질문이 뭐죠, 그래갖고? 아, 질문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어휴, 30년 가까이 되었고, 현재까지 합병증이 발생 안 했다면 조절이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슐린까지 맞을 정도면.
3: 주사를 맞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 주사를.
2: 예, 인슐린 정도 맞을 정도면 원칙적으로 이제 당뇨란 게두 개로 나뉘거든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췌장이 파괴가 돼갖고 아예 인슐린 자체를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3: 선천적으로.
2: 선천적으로. 그래서 혈당을 못 떨어뜨리죠.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옛날엔 소아형 당뇨라고 불렀는데 처음부터 인슐린은 치료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뇨가 온지 28년 정도 됐는데 나이가 만약에 한 40, 50대 이상 됐다, 그럼 50대 이상 됐다 그러면 아마도 2형 당뇨, 이른바
3: 그렇겠죠.
2: 성인형 당뇨를 해서 후천적으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은 혈중에 있는 당을 끌어들여갖고 간이나 뭐 이런 근육에 저장하는 기능을 못하는 걸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온 상태에서

0: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게 많은데 이 생활 습관의 가장 중요한 거 흡연, 음주,
1: 네.
0: 비만, 운동 부족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왜?
1: 허리케인 라디오.
2: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당뇨 관련 상담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50원 이래 문자 샵 0951로 보내시고요. 장태희 씨 노래를 틀었네요. 오빠야, 오빠야, 고향 오빠 듣고 옵니다.

0: 네, 오늘의 보조 MC 장태희 가수의 고향 오빠 듣고 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 오빠 못 만났어요?
1: 고향 오빠 네? 지금 못 만났어요.
0: 어디 갔어 그래?
1: 고향 언니들, 언니들은 네. 많이 만났고요.
0: 예쁜 장태희 가수 나도 그래? 고향 아빠 어디 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네. 명승훈 박사님한테는
1: 뭐예요?
0: 장태희 씨에게는 노래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걸로 출연자 가르마는
1: 뭐예요?
0: 저 명승훈 박사님한테 대추, 현물로
1: 대추입니까?
0: 우리 4636 청취자께서
1: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거를 저한테 보내드리는데 출연료 대신 현물로 좀 가져가요.
2: 이게 그거잖아요. 그 저 시골에서 그 진료해주면 할머니들이 아유 진료비 없는데 뭐 고구마라도 뭐 옥수수라도 주는 거 뭐 그거랑 똑같네 지금
1: 이거는
2: 보니까.
1: 이거는
2: 네.
1: 정입니다 정.
2: 감사합니다.
0: 자 계속해서 이제 네.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963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당화혈 색소 6.6 넘어서 약복용 8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재 6.3이고 공복 혈당 110 정도 나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약을 괜히 먹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0: 이분이 보니까 딱 그 당뇨 전 단계시네. 그죠?
2: 일단은 근데 6.6이니까 6.5부터 당뇨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네, 네. 당뇨는 맞습니다. 네.
0: 근데 아까 이제 제가 6.3으로 내려왔대잖아요.
2: 아니 근데 6.5가 맞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진단되면 네. 약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 맞게 흡연,
0: 근데 음주, 뭐 예를 들어 비만, 내과를 운동부족. 갔는데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버리면
2: 그러니까
0: 먹어야
2: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일단 6.5, 6.6 이렇게 초기다 이렇게 들으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려고 그러면 아니 제가 다른 뭐 합병증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없고 처음으로 이렇게 높다고 들었다면 네. 국립암센터 명승검 박사의 말을 따라서 네, 네.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한 3개월 정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네,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0: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서 피검사 해보겠다.
2: 그렇게 해서 1개월 간격으로 피검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6.5 이상 높고 7 이상 계속 된다. 그러면 이제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데 예, 예, 예. 그런 게 아니면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6.5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6.5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3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을 했지만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랬을 때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목표 당화혈 색소 혈압은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0: 얼마까지 내려가면
2: 65세 미만 즉 노인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6.5 이하로 유지하자. 6.5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7에서 8 사이 정도로 하자. 이유는 너무 낮게 조절을 했을 때는 고령의 분들은 당뇨병 그 저혈당 쇼크로 빠질 수도 있고 네. 합병증 위험성이 좀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여러 가지 병이 합병된 사람은 더욱더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은 예. 하지 말자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65세 미만이라면 현재 약 먹고 8개월 먹고 6.3 나오고 있죠. 예. 조절 잘하고 계시는 편이거든요. 네. 공복혈당도 110 정도면 일단 126 미만이죠.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처음 6.6 나왔을 때 약을 먼저 먹었는지 예.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했는지 예.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 저한테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온다고 그러면 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위험 요인이 없고 최근에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예. 약을 한번 끊어보고 한 달 간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6.5율을 안 넘는다. 그럼 약 안 먹어보면서도 네.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0: 그래요.
2: 그러나 계속 6.5 이상 높게 되면 그때는 약이 필요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7207 청취자께서 원장님 출연료 대신에 사과 대추로 주다니요. 명승권 가정의학 박사님 당뇨관리의 핵심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1: 감사하다고요. 네.
0: 대추는 감사합니다. 어때요? 대추라는 저 과일은 혈당을 높입니까? 어때요?
2: 글쎄요. 그 과일이나 채소별로 제가 다 공부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단독 음식

0: 을 통해서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는 게 좋고요.
1: 예.
0: 중요한 건 식품으로 먹는 형태의 일반적인 식품들은 단순당이 아닌 경우에는 꼭 금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되지만은 너무 많이만 안 먹으면 됩니다.
1: 예, 네. 좋습니다.
2: 그러면 그 마운자로 이고비를 네. 전 계속 그게
1: 아,
2: 궁금한데.
1: 아, 여보세요. 마운자로 이고비 그만하고. 자, 6253님.
0: 아, 그래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2: 부작용도 나 저는
0: 그렇죠.
2: 궁금하거든요.
0: 그게 또 궁금할 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네. 일단 그 이게 사실 이 약이 임상시험이 발표된 게 뭐 4,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2: 네.
0: 그 대규모 임상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보통 한 1년 한 3, 4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빠지냐면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까지가 체중이 빠져요. 그러니까 70kg이라면 한 10kg 이상이 빠지죠.
1: 예.
0: 그리고 마운자로 같으면 이거보다 더 빠져요. 20%까지 빠져요. 거의. 20%면 70kg인 사람은 2,7,24, 14kg 가까이 빠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평생 주사 맞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10kg 이상 뺐단 말이에요.
2: 네. 유지요.
0: 근데 이제 딱 끊었단 말이죠.
2: 네.
0: 끊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 보면 약 70%는 옛날 몸무게 다시 돌아가요.
3: 요요라는 그치? 현상이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육량이 빠져요. 어떤 방법이든지 몸무게를 단시간에 빼게 되면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근육이 결정을 하거든요.
1: 예.
0: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300, 1400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 있는데 근육량이 빠지면 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1: 네.
0: 그러면 옛날만큼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올 수가 있을 수 있다.
1: 체중 감소를 하려고 해도
0: 네.
1: 뭐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이나 네. 식단 조절을 통해서.
0: 그리고 정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주사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육 강화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1: 예,
0: 그 이외에 나머지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 담낭염이나 아니면 췌장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1: 알겠습니다.
0: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자, 이어서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아, 6253님. 야식이나 늦은 저녁은 왜 당뇨에 안 좋은가요, 선생님?
0: 뭐 잘 아시는 대로 낮에 먹는 거는 낮에 먹으면서 또 활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저녁 때 이제 6시에 식사하고 나서 또 생각이 나갖고 8, 9시에 야식을 먹어요. 그럼 실제적인 활동 안 하고 한 10시, 11시에 잠을 자게 되면 실제로 많은 칼로리들이 쌓일 수 있게
1: 그렇죠.
0: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1: 그게 당뇨로 혈액속에 그대로 남게 된다.
0: 네.
1: 예. 이어서.
2: 네. 4223님. 혈당은 언제 얼마나 자주 재보는 게 좋은가요?
0: 아,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선별검사를 35세 이상부터 일반적으로는 3년에 한 번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 네.
0: 3년에 한 번, 35세 이상.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세 이상부터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거의 무료 네.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은 자기 본인 부담금 얼마 안 들죠. 혈당 검사를 해줘요. 2년에 한 번은.
2: 네.
0: 그 정도면 이제 일반적으로 충분하고. 그런데
1: 네.
0: 내가 만약에 당뇨 환자다. 그럴 때는 뭐 당뇨 환자는
1: 매일
0: 제가 얘기를 매일. 안 해도 알겠지만 아니, 매일 재볼 필요는 없죠.
1: 그래요?
0: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당화해서 하면 돼요.
1: 제가 이게 저 측정기 가지고 하는 거 그걸 매일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저희 어머니도 혈당이라든가? 매일 아침 하시던데.
0: 근데 그런 네.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네. 피드백을 받아갖고 자신이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은
1: 네.
0: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들 어느 정도 당화혈색소 아까 얘기했던 그 목표 중심으로 해서
1: 예.
0: 거기에 따라서 간격을 저희가 줄여서 당화혈색소를 측정 뭐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하면 충분하지 그걸 매일매일 시간마다 그렇게 잴 필요는 없다고
1: 아,
0: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당화혈색소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조절되는지
1: 예.
0: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또 1447번님.
2: 네. 당뇨약 끊을 수도 있나요? 좋아지면요.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당화혈색소 7.2에서 약 먹고 나서 현재 6.8입니다.
0: 네.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2: 네네.
0: 당뇨약은요. 일단 먹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다른 생활습관 개선으로 개선이 안 되니까 약을 먹은 거고 그 수치가 당화혈색소가 6.5 혹은 7 이상 계속 유지

0: 높게 나오니까 먹는 거고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매일 먹는 약들이란 거는 매일매일 먹어줘야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끊으면 1, 2주 지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단, 생활습관 개선을 약 먹기 전에는 생활습관 개선 안 했고, 약 먹고 나서 생활습관 개선을 하게 된 분들이 또 많아요.
1: 예.
0: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약을 먹으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수치가요, 약만 먹었을 때보다 더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낮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1: 네.
0: 당화혈색소가 6.5가 아니고 6.0, 심지어 6.0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당뇨약 먹으면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 약을 끊어도 옛날처럼 많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주치의와 함께 상담을 해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개수를 줄이거나 끊는 것까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2: 7562님, 이건 저도 너무 궁금한데, 백미밥은 아예 끊는 게 당뇨에 좋은가요,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은 아예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백미는 설탕 퍼먹는 거랑 똑같다고 하면서요.
0: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 그래요?
2: 진짜요?
0: 백미가 설탕 퍼먹는 거랑 똑같다. 똑같지 않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흰쌀밥 또 정제된 밀가루
0: 네,
1: 이런 걸
0: 맞습니다.
1: 먹으면 탄수화물이 너무 과다
0: 네,
1: 섭취된다 이런
0: 상대적으로
1: 얘기인데.
0: 우리가 그 현미라든가
1: 예.
0: 아니면 통곡류 껍질을 안깐 거. 그런 거에 비해서 백미는 그당 성분이 좀 높고 당지수가 약간 높긴 합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를 위해서 백미, 흰쌀밥 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먹어도 되고요.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가 했듯이 올바른 생활습관 유지를 통해서 표준 체중 가까이 유지를 하고
1: 네.
0: 당화혈색소를 약도 먹으면서 잘 유지할 수 있으면요. 먹지 못할 음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단, 예를 들어서 단순당들 중심으로 된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무슨 뭐 물엿이라든가
1: 주스? 오렌지 주스?
0: 주스, 그러니까 탄산 음료들, 그다음에 뭐 과자나 일반 스낵류, 초콜릿 이런 것들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평생 못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2: 그렇죠.
0: 가끔 먹는 거는
1: 조금씩만 먹어라.
0: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중요한 건 그걸 먹으면서 당화혈색소 관리를 잘하면 되는
2: 그
0: 거죠.
2: 저희 어머니께서는 밥을 해가지고 식혀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데워 먹으면 좀 당이
0: 그러니까 그런
2: 떨어진다고.
0: 이게 당지수가 뭐 낮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먹고 싶은 거는 다 드시되 양을 줄이고 거기에 맞게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간식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뭐든지
2: 적당히.
0: 적당히 혹은 적게 먹는 위주로 하면 충분히
1: 명승훈
0: 건강에 살수 있습니다.
1: 박사님이 당뇨 음식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신 분 같아. 다른 의사분들은 아주 아 이거 안 돼, 저거 안돼 그러시는데.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 아,
0: 실제로 제
1: 그렇습니까?
0: 환자들 중에도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마음껏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빈도를 줄이되 너무 자주만 똑같은 음식을 먹지
1: 그래요. 무슨
0: 말고
1: 말씀인지 이제 알
0: 골고루
1: 것 같아요.
0: 다양히 먹으면서 당화혈색소를 제외로 오른 날딱 날짜 맞춰서 검사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2: 실천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1: 자.
2: 2425님, 혈당기가 잴 때마다 달라요. 기계를 자주 바꾸는데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선생님?
0: 글쎄요. 저는 뭐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당기를 권장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굳이 거기에 더 신경 쓰면서 매일매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 근데 그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약간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저도 매일 아침 그걸 잰단 말이에요. 기록까지 해가면서. 예?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석 달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 측정만 하면 된다. 지금 그
0: 네, 충분히
1: 말씀이시잖아요.
0: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1: 그래요?
0: 생각합니다. 네.
1: 아, 좋아요. 그럼 뭐 그렇다 치고 뭐가 좋은 건지는 뭐 환자 본인과 또 담당
0: 네,
1: 주치의들하고
0: 맞습니다.
1: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혈당 기계 있잖아요.
0: 네.
1: 저거는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 아침에 공복 혈당이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0: 네.
1: 딱 피를 묻히면 띡띡띡 5초 뒤에 딱 나오잖아요, 이게. 저 기계는 다 맞는 측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0: 기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지금 뭐 인증을 받고 나온 기계들은 그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어느 정도 인증이
0: 네,
1: 된
0: 맞습니다.
1: 제품들입니까?
0: 근데 이제 병원에서 피를 직접 뽑아갖고 재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9634번님.
2: 제 나이는 62세고요. 6.3에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노력했는데요. 3개월 후에 6.6이 나온 경우예요. 당뇨약을 성급히 먹은 건가요?
0: 근데 약을 언제부터 먹었다고 돼 있죠, 지금?
1: 석달 전이죠, 석달 전?
2: 네, 3개월.
1: 그러니까

0: 그럼 3회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1: 약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0: 아니, 드셨다는 거지.
2: 3개월 후로.
0: 운동과 생활 습관에 노력을 했는데, 3개월에 6.6이 나왔다 이거예요. 예?
2: 3개월
0: 오히려 약을
1: 자,
0: 먹었는데,
1: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는 6.3에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 노력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3개월 후에 6.6 나왔다. 근데 이 말에는 약도 같이 먹은지가 안써 있으니까 제가 좀
0: 그러니까
1: 헷갈립니다.
0: 그거는 안 적으셨는데
1: 근데
0: 그
1: 갑자기
0: 다음이
1: 당뇨약을 성급히
0: 성급히
1: 먹은 거예요?
0: 먹은 거냐
1: 그러면 이제
0: 이러니까.
1: 이 논리로 따지면 아마도 당뇨약도 바로 먹으면서
0: 그랬었던
1: 운동과
0: 것 같아요.
1: 생활 습관 같이
0: 그러니까 나는
1: 했죠.
0: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개선도 했는데 왜 올라갔냐? 당화혈색소가
1: 저는 모르는
0: 6.3에서
1: 일이죠. 그거는
0: 6.6으로.
1: 직접 제가 상담을 해보고 혹시 이걸 하면서 또뭐 건강에 이른바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이라든가 어떤
2: 해줄 수도 있다.
1: 특정 건강식품 먹은지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 환자들 중에도 다른 건 잘하고 있는데 또 굳이 뭐가 좋다고 해갖고 매일매일 민간요법 무슨 뭐죠 식물 같은 거
0: 아니,
1: 섭취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0: 그러지 않아도
1: 있어요. 예.
0: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
2: 네네.
0: 장태희 씨 소개 좀 해주세요.
2: 그 0178님께서 여주로 만든 약이 당뇨 혈당 저하에 아주 좋다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가 잘못 말한 것이 당 환자 약처럼 여주가 언급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여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도움이 되는지요?
1: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들은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이 된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0: 네.
1: 성분 중에 일부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그 안정성,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이 임상적으로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입증된 아주 저렴한 보험도 되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건강식품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근데 이게 또 비슷한 건데, 5870님께서 염소가 정말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당뇨인데 매일 챙겨 드셔서 궁금합니다. 염소, 흑염소즙, 이렇게
1: 네,
2: 하셨어요.
1: 정답은 아시겠죠?
2: 네.
1: 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2: 검증된 약을 드시랍니다, 여러분.
0: 네, 그렇습니다.
2: 아, 또 이사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년 쥐띠인데요. 23일 건강검진 결과 102 공복 혈당 주의로 나왔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네,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뭐, 한분한분 제가 보면서 그 환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아까 했듯이 금연, 절주, 표준적인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는 건 강아지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강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2: 아니, 그럼
1: 운동 강도가 있어야 되니까 빨리 걷거나 천천히 뛰는 운동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 골고루 먹고요.
0: 그래요.
1: 근거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들은 절대 하지 않고 102 정도면요. 내년 정도에 검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정 걱정이 된다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공복 혈당 검사와 함께 또 필요하다면 당화혈색소 검사도 해보면
0: 좋아요.
1: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공복 혈당 100이면은 뭐 아마추어 수준이죠.
1: 100이면.
0: 아마추어 수준.
1: 우리 저
0: 아주
1: 최유구
0: 그리고
1: 앵커님은 프로입니까?
0: 저는 100대
1: 세미 프로.
0: 하다가 요새 좀 음주를 좀 했더니 110대로
1: 맞아요.
0: 올라섰다가
1: 술 먹으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0: 그래요. 그저 명승권 박사님이 개그 본능이 아까 튀어나왔어.
1: 아, 제대로 못하고
0: 강아지하고
1: 있습니다.
0: 산책하는 거는 강아지 건강에만 좋다.
2: 아, 그래도 조금 좋지
1: 네.
2: 않을까요?
1: 그리고 아까 뭐 여주로 만든 약이 있는데
2: 네.
1: 있다고 그러는데 이천으로 만든 약은 없나요?
0: 여보세요.
1: 죄송합니다. 네.
0: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1: 네, 질문에 명 박사님은 혈당 관리 잘하고 계시나?
2: 네.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술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0: 네.
1: 최대한 자제하고요. 빈도도
0: 네.
1: 조절하고 있고 물론
0: 알겠습니다.
1: 친구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지만은
0: 네.
1: 그래도
0: 그래요.
1: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당화혈색소 5.7 미만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선생님 그럼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주량이 좀 약한 편이에요. 소주는 잘못 먹고요.
2: 네.
1: 맥주 좋아하는데 맥주는 뭐한 2000cc 정도.
0: 인간적이죠.
1: 네잔 정도가
2: 네.
1: 제일 좋은 양입니다. 더 이상은 잘못 먹습니다.
0: 끝나고 상암동에서 곡차 어때요? 예?
2: 곡차?
0: 예?
1: 곡차가 뭐예요?
0: 곡차.
1: 아, 곡차.
0: 예.
1: 저는 저 맥주로 하겠습니다.
0: 자, 제일교회 캐나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4: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명 필요하시다고요?
3: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

0: 뭐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해갖고 왔습니다. 네, 혹시 얘기하고.
3: 자, 이제 두 분이 차담을 나누라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0: 벌써요.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3: 명승관 박사님, 오늘 저 출연료 못 드리고 대충 선물로. 아마 라디오 방송 나와서 현물로 받으신 건
2: 처음입니다. 처음.
3: 아니, 저 장태 씨도 오늘 고생 많이
0: 네,
3: 했습니다.
0: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3: 예, 오늘 끝곡입니다. 네. 가수 이재룡 씨가 부릅니다. 복덩이 온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그럼 내가 최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저녁 경기도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는 대형 공연이 열리면서 중앙로와 고양대로 등 주변 도로가 혼잡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는 1시간 사이 작업 구간이 조금 줄었고 계속해서 비슷한 정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면으로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 있었고요.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남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복정 교차로부터 작업 지점 지날 때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여의도까지 또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이미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 습도는 3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Up and for on Parni, take off the new the yate. To the street, the lady Abbe of the rest is the bandage.
2: 공기가 제법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의 햇볕도 이제는 반갑고요. 걷기에도 좋고 잠깐 어디 다녀오기에도 좋은 계절 10월입니다.
3: 그래서인지 요즘 여기저기서 축제가 많이 열리죠. 꽃이 피었다고 축제를 하고 제철 음식이 나왔다고 축제를 하고 음악을 듣고 불꽃놀이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기도 하고요.
2: 가만히 보면 별걸 다 축제로 만듭니다. 어쩌면 축제라는 건 원래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 하나를 가운데 놓고 오늘은 이걸 조금 특별하게 즐겨봅시다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3: 이번 가을에 어디론가 떠날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바빠서 그럴 틈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꼭 멀리 가야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에 작은 즐거움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날도 나름의 축제가 될 수 있겠죠?
2: 짧아서 더 아까운 가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축제로 이 계절을 한번 즐겨봐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3: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안신혜의 South to the West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잘 지내셨나요?
1: 저희는 아주 잘 지내셨습니다.
0: 지냈죠. 잘 지냈어요. 저희도.
1: 벌써 10월입니다.
0: 아, 그러게요.
1: 오늘 오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선선해서.
0: 아, 요즘 계속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햇살도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맘때 축제가 참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요즘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오, 네.
1: 드넓은 평화를 자랑하는 김제에서는 지평선 축제.
0: 오, 지평선을 바라보는 축제인가요?
1: 그런가 봐요. 오. 금산에서는 인삼 축제.
0: 오.
1: 무려 인삼 왕도 뽑는다고 하는데요.
0: 인삼을 잘 먹으면 인삼 왕이 되는 건가?
1: 예쁜 인삼을 뽑는 대회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공연을 했죠.
0: 네.
1: 부산 국제영화제도 열리고 있고요. 지금.
0: 네.
1: 또 지난 주말 성주에서는 메뚜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메뚜기를 말 그대로 잡는 축제라고.
0: 먹는 축제가 아니라 잡는.
1: 잡아서 그러고서 일단 잡는 게 메인이라고 합니다.
0: 네, 메뚜기 축제.
1: 네.
0: 메뚜기 입장에서는 그냥 항상 늘 겪던 평범한 가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제의 주인공이 된 거군요.
1: 그럼 갑자기.
0: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1: 어.
0: 스페인에는 그 유명한 토마토 축제, 여름마다 열리는 라 토마티나, 토마토 던지는 축제 있고요.
1: 네.
0: 영국에는 치즈 롤링이라는 축제가 있대요. 가파른 언덕에서 치즈를 굴려놓고 사람들이 그 치즈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거대한 치즈겠죠?
1: 치즈를 쫓아간다고 왜요?
0: 축제니까요.
1: 아, 축제니까.
0: 네.
1: 아, 오케이.
0: 핀란드에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도 있어요. 아내를 업고 장애물을 넘어서 달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1: 그 정도면 부부 사이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이날을 끝으로 나빠지거나 둘 중
0: 하나가
1: 하나겠네, 진짜.
0: 다치거나 할 수도 있겠고 뭔가 굉장히
1: 신기하네요.
0: 안전을 조심해야 하는 축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아기를 안고 누가 먼저 울게 하나 겨루는 우는 아기 스모라는 축제도 있다고 합니다.
1: 아, 신박하다. 근데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알겠네요.
0: 네.
1: 토마토가 있으면
0: 던진다.
1: 치즈가 있으면
0: 굴린다.
1: 메뚜기가 있으면
0: 잡는다.
1: 아내가 있으면
0: 업고 달린다.
1: 인간은 정말 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이유를 다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무슨 이유든지 다 놀기 위한 이유가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그게 축제의 재미인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하나 가운데 놓고 아, 네? 이거 재밌는데? 이거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오늘은 여러분과 축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아, 너무 재밌겠다.
1: 우리 동네에는 이런 축제가 있다. 이 축제에 가면 이건 꼭 먹어야 한다. 아니면 나는 매년 기다렸다가 꼭 가는 축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학교 축제, 음악 페스티벌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축제의 추억도 좋고요. 반대로 기대하고 갔다가 사람 구경만 실컷 했다. 비만 맞고 돌아왔다. 두 번 다시 안 간다 하는 축제도 좋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어떤 작은 것만 하나 갖춰주면 나만의 축제가 열린다.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이쯤에서 우리 노래로도 축제 분위기 한번 내봐야죠.
0: 좋아요.
1: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오겠습니다.

0: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도착했어요.
1: 네, 5145님께서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살고 싶어서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벚꽃이 필 때면 전 우울해져요.
0: 왜요?
1: 평소 호감 있던 여성분에게 벚꽃 축제 가실래요? 라고 톡을 보낸다는 게 오타로 벚꽃 축제 가실래요? 라고 보냈다가 차단당한 기억이 절 슬프게 해요.
0: 아니, 너무 치명적인 오타를 내셨네요.
1: 너무 마음이 급하셨네요.
0: 그러게요. 아직 네. 벚꽃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쉽다. 어쨌든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살고 싶다는 네. 오일사원님의 마음은 10분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하루 축제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1: 네, 출석 체크하신 만큼 오늘도 즐겁게 즐겨주세요.
0: 네. 소연이 아빠님. 미미 시스터즈는 카니발 타고 다니시나요? 아,
1: 카니발이 축제라는 뜻이죠.
0: 그죠. 하지만 저희는 둘 다 무면허입니다.
1: 택시 타고 다닙니다, 저희는.
0: 버스 지하철도 타고요. 네,
1: 짐이 많으면은 대형 택시 부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근데 소연이 아빠님, 저희 선물 안 받으실 겁니까?
1: 아, 그러게요.
0: 저희 저번주에 선물 드리고 싶은 네. 주소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1: 네 저번 주 저희 1주년 공연에 네. 출석상 받으시려면 샵 0951로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이 아빠님 들으셨

0: 네, 저희 준비 중입니다.
1: 네.
0: 꽃마리님, 리미시스터즈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1: 와, 안녕하세요,
0: 오늘
1: 꽃마리님.
0: 영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이렇게
0: 여러분들.
1: 매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마리님. 오늘도
0: 우와.
1: 즐겨주세요.
0: 아이, 감사합니다. 8528님,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1: 그러니까요. 요즘
0: 일교차가
1: 감기.
0: 엄청나게
1: 맞아요. 밤에
0: 커요.
1: 추워요.
0: 맞아.
1: 제가 추위를 많이 안 타는데 요즘은 오, 춥다 싶더라고요.
0: 큰미가 춥다고 하는 날은 정말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일교차 조심하세요.
1: 네.
0: 8320님께서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맞나요?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반갑습니다, 미미님들.
1: 8320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네.
1: 김처봉마니님께서 반갑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어제는 삼성동 봉은사 가서 자연사하자 대박과 저의 행복을 기원하고 왔습니다. 출첵합니다라고.
0: 와,
1: 와.
0: 감사합니다.
1: 야, 이렇게 기도까지.
0: 저희 1주년을 맞이하여
1: 그러니까
0: 또.
1: 최고 청취자상과 출석상 받으신
0: 그러니까,
1: 분답네요.
0: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0: 네, 저희 자연사하자 대박 나고 여러분도 다 대박 납시다.
1: 화이팅!
0: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저희의 추억도
1: 아,
0: 생각나네요. 저희
1: 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0: 어,
1: 있어요.
0: 뭔가요?
1: 저희가
0: 네.
1: 처음 같이 맞이했던 그 미미 시스터즈가 처음 함께했던 학교 축제.
0: 학교 축제.
1: 네, 그때
0: 네.
1: 학교 축제 때 저희는 학생이었죠.
0: 학생이었죠.
1: 작은미미가 부추전을 굽고 있었는데요.
0: 맞습니다.
1: 부추가 좀 모자란 거예요.
0: 네.
1: 학교 잔디를 뜯어와서 구웠어요.
0: 아, 그 부추가 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잔디 안에? 잔디밭에?
1: 학교 앞에 부추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0: 그렇지 않았어요.
1: 아마도 잔디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1: 아, 왜
0: 네.
1: 그랬는지 참. 청취자 여러분, 잔디는 부추가 아닙니다. 네,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한테 유난히 기억에 남는 축제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1: 축제에서 먹고 아직도 생각나는 음식, 축제에서 만나
0: 그치.
1: 아직도 생각나는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걱정 마.
1: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0: 축제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죠. 특히 가을 축제장에는 제철을 맞은 맛있는 것들이 아주 지천입니다.
1: 너무 많죠?
0: 그래서 오늘은 가을바다에서 제대로 물 오른 두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일명 가을바다의 잔치난 내배틀.
1: 오늘은 가을바다에서 누가 진짜 제철의 주인공인지 한번 가려보죠.
0: 가봅시다.
1: 둘다 지금 아니면 제대로 즐기기 아까운 선수들이거든요. 과연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입속 잔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을바다의 잔치난 내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고고!
1: 가을바다의 잔치난 내 배틀. 오늘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와, 아마 김초봉만이님께서는 거봐, 이번 주는 바다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을이 왔다는 걸 단풍보다 대하로 먼저 느낍니다.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연락이 와요.
0: 금미야, 대하 먹으러 가자.
1: 아, 이말 한마디면 마음이 괜히 급해져요. 막 설레고. 가을은 내년에도 오지만 오늘의 대하는 오늘뿐이니까요. 제철 음식의 힘이 바로 이런 거죠. 대하구이는 등장부터 축제입니다. 커다란 냄비에 굵은 소금을 쫙 깔고 대하를 와르르 올려놓습니다.
0: 와르르.
1: 와르르. 회색빛이었던 대하들이 열을 받으면서 하나둘 빨갛게 익어가는데요.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경건해집니다. 이것이 가을의 단풍 아닌가? 산에 갈 필요 없습니다. 뚜껑 안은 이미 울긋불긋 단풍의 절정입니다.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코를 탁 칩니다. 아, 오늘 내가 좀 먹겠구나 확 느껴집니다. 잘 익은 대하 한 마리, 아, 뜨거워 하면서 집어서 머리 똑 대고 껍질을 한겹 한겹 벗겨냅니다. 안에서 탱글탱글하고
0: 아.
1: 통통한 속살이 나오죠. 레몬즙 짠 초장에 살짝 찍어서 한 입에 쏙. 탱글탱글한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순간 턱 살이 터집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은근한 단맛에 바다의 짭짤함까지 착 따라오고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니 껍질 까는 데는 1분인데 먹는 데는 1초예요. 하지만 다시 대야를 듭니다. 그 1초를 위해 열심히 또 열심히 까고 또 까고 먹고 또 먹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야의 진짜 축제는 머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까 떼어둔 머리를 버터에 넣고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세요.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해지고 고소한 맛에 버터향까지 쫙 빼면 아 세상에 이런 별미가 또 없습니다. 대야구이의 가장 신기한 점은 한 마리 먹고 두 마리 먹고 세 마리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몇 마리 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면 껍질이 산처럼 쌓여있고 손에는 대야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고 테이블 위 껍질산을 바라보면 뿌듯함이 몰려듭니다. 내가 오늘 가을을 이만큼 먹었구나. 오늘 저녁만큼은 우아함 잠시 내려놓고 두 손으로 열심히 까고 뜯고 먹어봅시다. 오늘 저녁 대야구이로 가을바다 축제를 즐겨보시죠.
0: 손끝에서 벌써 막 대야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메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가볼게요. 가을바다의 잔치난내 배트. 저의 선택은요. 꽃게찜. 여러분, 꽃게는 이름부터 너무 예쁩니다. 꽃. 헤엄칠 때 다리를 활짝 펼친 모습이 꽃처럼 보여서 꽃게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이렇게 예쁜데 막상 먹으려고 앉으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가위 가져와, 집게 가져와, 젓가락 가져와, 먹는데 왜 이렇게 장비가 복잡해, 많이 필요한지. 복잡해. 하지만 우리는 알죠. 쉽게 주어지는 게살은 없다는 걸. 가을에는 살이 꽉 찬 숯꽃게가 제철입니다. 싱싱한 꽃게를 찜통에 넣고 푹 쪄내면 회색빛이던 꽃게들이 주황주황 빨강빨강 단체로 잔치옷을 갈아입습니다. 한 마리 딱 가져와서 등딱지를 열어보면 와 여기도 살 저기도 살.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가위로 자르고 집게로 깨고 꽃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싸운 거 아니죠?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니죠?
1: 집중.
0: 다들 자기 구역 채굴 중입니다. 그러다가 다리 안쪽에서 하얀 게살이 온전한 모양으로 쓱 빠져나오는 순간 나왔다 내 게살. 한 입에 쏙 뽑아 먹으면 아 너무 달아요. 양념 하나도 안 했는데 은근한 단맛에 짭조름한 바다맛까지 착착 붙습니다. 약간 얄미워집니다. 이렇게 맛있을 거면 좀 쉽게 나오든가 말이죠. 정신없이 먹다 보면 두둥 등딱지가 보입니다. 등딱지 안에 붙어있는 내장 요게 찐이죠.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빡빡 긁어서 뜨끈한 밥 넣고 김가루 솔솔 참기름 한 기름 둘러서 슥슥 한 술 크게 떠먹으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로구나. 꽃게 한 마리에 즐길 거리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다리 하나 먹을 때마다 보물찾기죠. 등딱지 열면 메인 행사죠. 마지막 개딱지 밥은 폐막식입니다. 이쯤 되면 꽃게찜을 먹는 게 아니라 꽃게 축제에 참가한 것 같아요. 입장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 프로그램은 아주 알찹니다. 가을은 짧고 꽃게철은 더 짧습니다. 오늘 저녁 살 꽉 찬 꽃게 한 마리 놓고 제대로 가을 잔치 한번 벌여보시죠.
1: 아, 꽃게는 맛있는데 까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한 끼 먹는데 가위, 집게, 망치 난리 나요.
0: 아, 맛있는 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1: 아,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노동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0: 아니, 뭐, 대화는 뭐, 안 까비 대화도 뭐, 다 난리 나죠.
1: 대화는 쉬워요. 머리 또 껍질 착착 한 입에 쏙. 아, 1분도 안 걸리죠.
0: 그러다가 꼭 한 번씩 가시에 찌르잖아.
1: 아, 그 정도는 대화와 나누는 인 인사죠.
0: 아, 대화 너무
1: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0: 인사가 너무 따끔따끔한 거 아닙니까?
1: 아, 괜찮아요.
0: 오늘도 가을바다 잔치에 두 선수가 제대로 한판 붙어볼 것 같은데요. 탱글탱글한 속살에 고소한 머리구이까지 대야구이냐, 살 꽉 찬 꽃게에 마지막 개딱지 밥까지 야무지게 즐기는 꽃게찜이냐.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그 선택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1: 음악 페스티벌에서 만나면 더 반가운 밴드입니다. 글렌체크의 60카르댕 듣고 올게요.

0: 글렌체크의 60's 카르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김갑규님께서 학교 축제에서 판매하는 잔디전 괴담이 실제였을 줄이야. 점점점.
0: 붙였다니까요. 붙였다니까.
1: 잔디예요.
0: 붙였는데.
1: 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0: 넘어갑시다. 네, 네. 김초봉마니님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저녁 잘 먹을 거야 기대됩니다. 캬. 꽃게와 대하, 회로 먹어도 기가 막히는 대하.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대하의 한 표신가요?
1: 대하 한 표, 대하의 한 표로 뭐 예, 생각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늘 김초봉마니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4179님께서 축제, 작년 2000 쌀 축제 갔는데요. 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어찌나 맛있던지요. 두 공기나 먹었답니다. 뱃살 나온 건 쉿.
0: 아 진짜 2000 현지에서 먹는 2000
1: 와,
0: 쌀.
1: 진짜 밥, 얼마나 맛있을까요?
0: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밥.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 저는 어릴 때는 이 밥을 왜 먹어야 하나라고 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근데 없으면 이제 못 먹어.
1: 네, 어른이 되면서 이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0: 그러니까요.
1: 좋은 쌀로 지은 밥. 맛있었겠다.
0: 윤기 자르고
1: 축제네요. 그 자체네요. 정말. 그냥.
0: 소윤이 아빠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고소함의 결정체입니다. 오. 뭐가요? 노릇하게 구워진 껍질 속 촉촉한 살을 한입 베어 물면 씹을수록 장가시 사이로 팡 터지는 아 잠깐만요. 대하랑 꽃게 이야기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로 팡 터지는 고소한 지방의 풍미가 입안 전체를 묵직하게 감쌉니다. 와. 가을 전어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몸에 기름을 잔뜩 축적합니다. 대하가 씹는 맛과 달콤함이라면 전어구이는 비교 불가한 압도적인 고소함으로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전어가 없다니 실망입니다.
1: 아 실망입니다. 소연이 아빠님. 진짜 언제쯤 저희의 메뉴에 만족하실 겁니까?
0: 그러게요. 아 전어.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근데 전어 또 하면은 또 다른 걸로 실망하실 게 분명합니다.
1: 그냥 실망하시려고 네. 항상 네. 출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연이 아빠님 실망 잔뜩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세요.
0: 네.
1: 김초봉마니님께서 저는 며칠 전에 둘 다 먹었습니다. 와. 우열을 가리기 힘듭요. 오늘은 무승부로.
0: 아 부럽다.
1: 부럽다.
0: 이미 난 다 먹었다.
1: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봐요.
0: 부럽습니다.
1: 네. 5145님께서 가을 아웃국은 사위만 준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가을 새우는 할아버지 구분부 허리도 펴게 한다.
0: 오.
1: 속담만 봐도 가을은 맛있는 음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가을 아웃국 가을 전어.
0: 아 가을 새우.
1: 오 맛있는 음식 얘기가 계속 와서.
0: 진짜 어디서 와, 오늘

0: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3: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계속 읽어볼게요.
1: 소윤이 아빠님, 꽃게찜이 손에 묻혀가며 발라먹는 수고로움이 있다면 가을 돔은 수고 없이 살이 꽉 찬 최상급의 찰진 식감과 극상의 단맛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즐길 수 있지요. 찰기 넘치는 쫀득한 식감 뒤로 씹을수록 퍼지는 진한 단맛,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감칠맛이 폭발하는 감성돔 회가 없다니 너무나도 실망입니다.
0: 오늘 뭐 생선 파티 하세요, 소윤이 아빠님. 네, 오늘 생선 축제네, 소윤이 아빠님.
2: 전어와 감성돔 축제입니다. 네.
0: 맛있겠네요, 둘 다.
2: 네, 맛있겠다.
0: 오늘도 실망 축제 화이팅입니다.
2: 화이팅.
0: 3117님께서 남이 까주는 대하, 꽃게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1: 아, 이것이 찐이지.
0: 오늘은 꽃게 찌고 난 후에 그 국물로 끓인 라면까지 땡기네요. 아, 아 진짜 달콤하잖아요. 그 꽃게 단맛이 싹 올라오면서.
2: 감칠맛 장난 아니에요.
0: 데메스지와 함께. 아. 어릴 때 집에서 먹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음식이에요.
1: 좋습니다. 그래서 꽃게 한 표. 감사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자, 4179님.
0: 대하꽃게라고 써있잖아요. 한 표씩 주신 걸로 해야지.
1: 하지만 꽃게 라면을 또.
0: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1: 자, 4179님, 꽃게찜 추천요. 설명을 어찌나 맛나게 하시는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나게 먹을 수 있을 듯 해요. 아, 먹고 싶다, 꽃게찜, 냠냠냠.
0: 오, 한 표.
1: 오세요, 오세요. 와. 꽃게찜으로 오세요.
0: 하지만, 8528님께서, 깍! 저는 새우에 투표합니다. 어허. 진짜 소금에 구운 새우 너무 맛있죠. 새우 구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생새우도 먹고 너무 좋죠. 주말에 소래포구라도 다녀와야 할까 봐요.
1: 아, 진짜 새우구이도
0: 맛있죠.
1: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0: 새우 지금이에요. 꽃게는 지금. 조금 더 아마 시간이 있을걸요?
1: 저희도 같이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날 잡았습니다.
0: 아, 다음 주에 먹으려고요.
1: 대하를 구워 먹을. 아, 꽃게도 먹자. 네, 오늘 대하를 먹자고 했지. 아무튼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0: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이 탱글탱글 대하구이도 살 꽉 찬 꽃게찜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가을은 짧고 제철은 더 짧다.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자.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1: 타임머신.
0: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주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신나는 순간을 떠올리지만 모든 축제에는 끝나는 순간이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지금 출발합니다.
0: 서태지와 아이들.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1992년 난 알아요로 데뷔하자마자 가요계를 흔들어 놓은 주인공들. 인기 있는 신인 가수가 등장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1집은 발매 첫 해에만 100만 장을 훌쩍 넘긴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노래도 달랐고 춤도 달랐고 옷 입은 것도 달랐고요.

0: 심지어 상표 안뗀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그게 엄청난 유행이 되었습니다.
1: 아, 기억납니다.
0: 무엇보다 당시 10대들은 아, 이게 우리가 원하던 음악이다 라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전국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장기자랑은 난 알아요 천재였죠.
1: 심지어 앞팀이 난 알아요를 했는데 뒷팀도 난 알아요라고 그 뒷팀도 난 알아요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10대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0: 맞아요.
1: 그리고 1년 뒤인 1993년에 이 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난 알아요 다음에는 뭐랄까. 그런데 이 집 첫머리에서 들려온 곡이 바로 하여가였습니다.
0: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거죠. 메탈 기타가 나오고 현란한 랩이 등장하고 거기에 태평소까지 서양의 록과 힙합과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한 곡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패션도 더 과감해집니다. 과한 오버핏의 베개 팬츠, 후드 달린 상의는 당시로서는 낯선 스트리트 패션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많은 학생들이 따라 입습니다.
1: 아, 요즘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렇게 강렬하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했던 이 집에 조금 뜻밖의 노래 한 곡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들을 마지막 축제인
1: 이게 제목만 들으면 신나는 축제를 즐기는 노래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 곡은 축제가 끝나는 순간의 노래에 가깝습니다. 함께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는 노래. 최고 인기를 누리던 그룹의 노래치고는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한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1992년에 데뷔해서 1996년에 은퇴를 했어요.
1: 아, 그렇게밖에 안 됐다.
0: 네, 불과 4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묘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아, 각자 따로 활동은 그 뒤에도 많이 했지만
0: 그렇죠.
1: 서태지 아이들로 활동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네요.
0: 맞습니다.
1: 정말 짧고 강렬한 축제였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럼 33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다시 그 축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커다란 대기 팬츠에 모자 하나 눌러 쓰고
0: 상표는 떼지 마시고요. 그 시절 누군가에게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었을 세 사람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듣고 올게요.

0: 텃돼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듣고 오셨습니다. 5145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1: 네. 화려했던 시대의 작별을 아쉬움보다 아름다운 감동으로 채워넣은 것 같네요.
0: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어마어마했죠. 사실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했었어요.
0: 저희 사실 며칠 전에 같이 막 들으면서
1: 맞아요.
0: 따라 부르고 막
1: 아,
0: 그랬었는데.
1: 그, 이 노래 한 구절만 부르다가, 이 노래가 뭐더라? 다른 제목 막 말하다가 찾아보니까 마지막 축제였는데, 이번 주 테마가
0: 맞아요.
1: 축제네요.
0: 네. 딱이다, 딱.
1: 아, 가을에 또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문자 나눠주시니까 또
1: 맞아요.
0: 감동이 두 배가 되네요.
1: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하나, 이야기 하나 읽을 때마다 저희 하루와 여러분의 하루가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연결감이 저희에겐 생각보다 훨씬 더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축제라는 건 의외로 꼭 어디 멀리 가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나만 기다리는 즐거움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0: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것, 요즘 이것 때문에 하루를 버틴다 싶은 것,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나에게는 큰 기쁨인 바로 그것.
1: 일상 속에서 이건 좀 기다려진다 싶은 것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지죠.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신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0: 퇴근하고 보는 드라마 한 편일 수도 있고, 요즘 푹 빠진 음식일 수도 있고요. 집에 가는 길에 붕어빵 하나 사 먹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1: 새로 시작한 취미도 좋고, 곧 만나기로 한 사람, 혹은 택배로 오고 있는 새로 산 물건도 좋고요.
0: 이번 주말에 늦잠 잘 생각만 해도 신난다. 냉장고에 아껴둔 케이크가 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죠.
1: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은근히 하루를 굴러가게 하는 즐거움. 요즘 여러분을 신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의 마음 체크인이었습니다.

0: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오셨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오일사원님, 기분 따라 찾는 음료가 달라지듯 마음까지 쓸쓸해지는 날엔 몸도 마음도 녹여주는 따뜻한 차한 잔이 제격인 것 같아요. 미미 시스터즈, 오늘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온기 가득한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일상 속에서 그냥 차한잔 마시는 게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1: 맞아요.
0: 별거 다 축제 이름 갖다 붙이는데,
1: 그쵸.
0: 축제 이름 못 붙일 게 뭐가 있겠어요? 차
1: 그렇죠.
0: 마시면 나만의 차 축제.
1: 빨래하면 나만의 빨래 축제.
0: 그리고 그 편의점 앞에서 요즘에 야간에 맥주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그쵸.
0: 저도 이 가을 이후 짧은 시기에 그할수 있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자리가 진짜 치열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쯤에 나만의 파라솔 맥주 축제 한번 해볼까 해요.
1: 판매 축제
0: 네.
1: 좋네요.
0: 편의점 맥주 축제.
1: 그래서 요즘 또 여름이 워낙 길었잖아요, 이번에.
0: 맞아요.
1: 그래서 가을이 더 짧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0: 그리고
1: 같아요. 또
0: 하늘이 너무 예뻐요.
1: 맞아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머무시면서 광합성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과일도 너무 맛있잖아요.
0: 맞아요. 또 밖에서만 축제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1: 그쵸.
0: 집에서도 나만의 OTT

0: 축제.
1: 그렇죠.
0: 몰아뒀던 드라마 보기. 나만의 간식 축제.
1: 맞습니다.
0: 먹고 싶었던 과자를 하루는 사는 거죠. 나를
1: 맞아요.
0: 위해서 축제니까.
1: 신상 과자들 쫙 사놓고
0: 네.
1: 두고두고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같고
0: 네.
1: 저 노래 시끄럽게 틀어놓고 청소하는 게 요즘 저의 축제입니다.
0: 청소 축제.
1: 가을이 되니까
0: 대청소해야
1: 되는데 집을 한번 뒤집어줘야죠.
0: 대청소
1: 네,
0: 축제 하시는군요.
1: 대청소. 네.
0: 또 무슨 축제가 있을까요? 우리 자연사자 축제도 만들면 너무 좋을
1: 그렇죠.
0: 것 같지 않아요?
1: 우리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우리 자연사 축제도
0: 그러면 어떤
1: 것
0: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요?
1: 우리 같이 먹어야죠 일단.
0: 맛있는 것도
1: 그리고 직접.
0: 점액추,
1: 그렇죠. 점액추를 직접 하면서 직접 또 실망도
0: 네.
1: 해주시고
0: 실망입니다. 이거
1: 네, 직접 해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0: 재밌겠다. 실망입니다. 푯말.
1: 네. 또 8320님께서
0: 네.
1: 오늘은 축제일입니다. 미미님들 보는 기념 축제일. 감동입니다.
0: 그러면 매주 수요일이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는 축제네요.
1: 너무 좋네요.
0: 네, 테마가 무엇이든 네. 간에 항상 매주 수요일 밤이래. 수요일 오후 4시에는 네. 우리 자연사자 축제가 열리는 날.
1: 그렇다. 이것이 바로 축제다.
0: 너무 신난다. 말만 들어도.
1: 오늘 1시간 동안 축제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0: 즐거우셨는지.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도 수요일 오후 4시에도 우리 자연사 네. 축제는 네, 생방송은 계속되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다.
0: 맞아요.
1: 너무 좋다.
0: 지난주에 저희가 1주년이었잖아요.
1: 네. 네네.
0: 1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이 문자를 정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1: 네.
0: 너무 저 집에 가서까지 사실 감동이어서 그 문자를 또 보고 또 보고 했거든요. 매일 항상 저희 네. 방송 때마다 들으셨는데
1: 네.
0: 이렇게 문자 보내실 상황은 안 되셨지만 듣고 있었다라고 1주년 축하하시려고 일부러
1: 맞아요.
0: 이렇게 차 멈추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오늘만 문자 처음 보내본다라는 분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진짜 너무 1년이 정말 보람차다.
1: 거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0: 네.
1: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0: 맞아요.
1: 것 같습니다.
0: 사실 저희 첫 방송 때는
1: 네.
0: 과연 들으실까? 몇 분이나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1: 자, 근데 요 축제 분위기를 여기서 잠깐
0: 네.
1: 멈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다음 주 주제가 바로 잔소리거든요.
0: 그렇군요.
1: 방송 제대로 하고 있니? 어? 밥은 먹었니? 일찍 좀 자라. 핸드폰 그만 봐라. 평생 들어도 적응 안 되는 우리 집 단골 잔소리부터
0: 네.
1: 지금 생각하면 그 얘기는 좀 들을 걸 싶은 잔소리까지
0: 네.
1: 다음 주에는 잔소리 축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1: 네.
0: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미미 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프롬의 파라솔 및 에테르로 마무리할게요.
1: 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휴,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는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석계정류장 부근에서 1, 2, 3차로에 걸쳐서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는데요. 거의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은 갓길 쪽으로 차량들이 겨우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2km 정도 혼잡하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으로 하동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고 차량들 갓길 쪽으로 이동한 상태라서 정체는 풀렸습니다.

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스트와 물을 정해진 만큼 넣고 손에 힘을 줘 한참 반죽을 치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딱 뗍니다. 발효라는 과정은 참 신기하죠. 겉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뽀글뽀글 뻐끔뻐끔 분주하게 움직이며 좋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납작했던 반죽은 조금씩 부풀고 향은 깊어지고 맛도 천천히 익어갑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잘 움직이고 잘 기다릴 때 빵도 그리고 우리 삶도 제대로 맛있게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 움직일 때인가요? 아니면 기다릴 때인가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앞서 먹는 얘기 한 만큼 제이레빗의 간식송으로 오늘 첫곡 함께 들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에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첫 코너 긴급출동 머니119 바로 만나러 가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앞서 여는 말에서 우리가 또 빵의 이 발효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자.

0: 않았습니까? 참 이 빵 만드는 과정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은 혹시 내가 이 요리만큼은 셰프 부럽지 않게 잘한다 하는 이런 자신 있는 메뉴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리는 하긴 하신가요?
1: 어, 네, 저 양식 네. 좀 하는데,
0: 오~
1: 네, 그 네. 토마토 오일 파스타랑 클램 차우더 습은 제 웬만한 셰프들하고 붙어도 네 한번 비벼볼 자신 있습니다.
0: 오, 그
1: 네.
0: 정도예요?
1: 네네.
0: 와, 아, 없으신가봐요. 제가 눈에 마주쳤는데 아, 마치 할 말이 없다는 표정.
1: 아니죠. 저희 그 구도현 네. 팀장도 한때 네. 요식업을 오. 직접 운영하셨던 분이기
2: 네네.
1: 때문에
2: 네. 요리는. 뭐 많은 요리가 자신 있긴 한데
0: 네.
2: 그중에서는 일단은 집에서 하는 요리 중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는 김치볶음밥이 굉장히
0: 아,
2: 맛있거든요.
0: 정말 쉬우면서 어려운.
2: 네. 근데 이게 같은 레시피를 하더라도 네. 어떤 식기를 사용하느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0: 식기요?
2: 네네. 이 어떤 후라이팬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0: 오.
2: 우리 집에는
0: 네.
2: 김치볶음밥 전용 후라이팬이 있을 정도로
0: 네.
2: 저만의 이 레시피와 이 식기, 이 후라이팬이 접목이 되었을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지금 근데 네. 두 분이 먹는 얘기를 하니까 유독 오늘 반응이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제가 우리
2: 네.
0: 그 팀장님이 그 네. 요리사셨던 걸
2: 네.
0: 잠깐 잊고 있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2: 네.
0: 다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 아 네네네. 뭐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0: 아픈 기억.
2: 네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제 요리에는
0: 네.
2: 자신은 있는 편입니다.
0: 두 분 다 이 요리 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데 또 이게 우리가 라디오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혹시 한번 기회 되면 어떻게 초대해서 요리 해주실 건가요?
2: 네네네. 뭐 준비해 볼 수 있겠죠.
0: 아, 네. 좀 진심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요리도 잘하지만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한 요리도 굉장히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이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출동지 나가볼게요.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곳이죠. 부산광역시로 갑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간병인 보장을 준비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비밀과 간병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삼남매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제 머리엔 검은색보다 하얀색 머리카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제 앞가림은 하고 살아서 감사할 따름이죠. 첫째와 둘째 딸내미는 초기 대구로 시집을 갔고 막내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전라도 쪽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품안의 자식이라더니 다들 멀리 떨어져 살아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 곁엔 단짝 친구 같은 여동생이 가까이 살아 참 든든하답니다. 며칠 전 대구 딸들 집에 반찬 좀 해다주고 오는 길에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대구 명물 뭉티기 고기를 포장해서 동생 집을 찾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3: 도순아, 니 어디 갔나?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네. 내가 대구 갔다가 니 좋아하는 뭉티기 좀 사왔는데.
2: 언니야. 근데 내 지금 병원이거든. 아, 며칠 전에 욕실에서 옴팡지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 이게 뼈에 금이 가갖고 벌써 이 3일째 입원 중이다.
3: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이게 뭔 소리고. 그럼 당장 연락을 했어야지. 꼼짝도 못 했을 텐데. 그래, 뭐 옆에 간병해 줄 사람은 있나?
2: 아, 이게 하루 10만 원도 넘게 드는데 이 아까워서 어째서노? 딱 하루 썼다가 와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냈다. 혼자 화장실 가기가 조금 힘들고 복잡하긴 한데 그냥 막 좀 버텨야지.
3: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니 저번에 보험 든든하게 다 들어놨다고 막 큰소리 빵빵 치더만 간병인 보험은 안 들어놓은 기가. 언니가 얼른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0: 동생은 암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 보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정작 간병인 보험은 가입해두지 않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멀리 살고 있으니 제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간병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간병인 보험을 알아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도 있고 제가 직접 간병인을 쓰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자녀들이 멀리 사는 60대라면 간병보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0: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은 또 암, 뇌, 심 같은 이 3대 진단비뿐만 아니라 간병에 대한 보장도 꼭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딸내미한테 나 간병인 보험 들을 거야 했는데 아니 들지 마. 왜 괜히 쓸데없는 돈을 쓰려고 해 했는데 이제 그 보험회사 직원분이 아니야 꼭 들어야 된다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했다가 최근에 몇 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하셨대요. 다치는 일이 있어서. 네. 그래서 딸내미 말 안 듣길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렇죠. 뭐 사연자님도 그렇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지인분도 그렇지만 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오랜 간병에는 효자가 없다 이런 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0: 맞아요.
1: 그 누군가는 이 간병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0: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야 상관은 없지만 장기간 입원에는 간병인 보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이 이제 젊을 때는 뭐 어디 아파도 회복이 정말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회복력이 좀 늦어지면서 입원 일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잘한 병들로 인해서 입원 횟수 또한 뭐 많아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부모님들께서 직접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자녀에게 혹여나 피해가 될까 문의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신 상황이죠.
0: 네, 아무래도 요즘엔 좀 따로 사는 집도 많다 보니까 자녀에게 의존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서 와, 이 보험 좋다더라 하면 덜컥 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해야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지인 설계사가 아 이게 좋다더라. 그리고 저 옆 동네 이 김씨 아저씨가 입원해서 뭐 하루 얼마씩 해서 돈 많이 받았다더라. 이런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되죠.
0: 일명 카더라.
1: 네, 카더라 통신이죠. 막상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작거나 아니면 이 지급이 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점검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간병 보장은 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먼저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장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 네, 간병인을 이제 보내주는 보장은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네. 자, 입원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따라서 24시간 전이나 뭐 48시간 이전에 일단 보험회사 콜센터를 전화로 해가지고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을 할 테니 간병인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런 지원 일당의 장점은 뭐 바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물가 상승을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훗날 간병비가 얼마가 되든 사람을 지원받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는 시간 낭비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이제 인력을 보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뭐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거나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자 반대로 이 간병인의 지원받는 방식이 단점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이 보험사가 이 지정 업체에서 사람이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별이나 나이대를 지정해서 고르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한 시기에는 요청한 날짜에 즉시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 추가로 이 지원 일당은 현재 이 비갱신형 보장이 없이 이 갱신형 보장만 가능해서 추후 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갱신형 보장만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올지 미리 알 수 없다 이런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처럼 또 1인 가구가 많고 가족에게 간병을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오히려 큰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2: 그렇죠. 이제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간병인을 보내주거든요.
0: 네.
2: 그래서 뭐 이제 그 일당을 주는 건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일당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원은 병원 구분 없이 이제 간병인을 보내주니 뭐 그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최근 간병인 지원 보장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네. 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간병인 교체 서비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꼭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나 편의성을 고려해서 뭐 장점만 들여다봤을 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이 교체 횟수의 제한 같은 것도 있긴 하겠죠?
2: 아니요. 실제로 이제 저하고 상담했던 분이 간병인을 요청했더니 이제 조선족분이 오셔가지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청해주세요라고 해서 본인 성향이랑 좀 잘 맞는 간병인을 이제 선택할 때까지 한 6번 정도 교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횟수 제한 없이 이제 마음에 드는 간병인이 올 때까지 얼마든지 교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보험금을 받는 방식도 알아볼 텐데요. 자, 장점은 일단 뭐가 있죠?
1: 네,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는 바로 이 선택의 자유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직접 골라 돌봄을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죠. 네. 또한 내가 뭐 10만 원을 약속하고 고용을 했는데 그 이상의 보험금을 받는다면 다른 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이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가능해서 보험료가 오를 걱정이 없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0: 네. 간병인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도 안정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단점은 있겠죠?
2: 네. 그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제 내가 받을 보험금의 금액은 이제 가입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0: 네.
2: 자, 매년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년 뒤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의 보장 금액이 15만 원이라면 이제 매일 추가로 이제 일당을 추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것이요. 자, 그게 뭔가요?
2: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원 일당처럼 이제 그 입원해서 간병인을 아무나 고용하고 간병하면 뭐 보험금을 저절로 주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0: 네.
2: 자, 입원이 확정되면 일단 간병 업체나 간병인 앱을 통해서 간병인 등록 절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2: 하지만 이제 간병 등록 절차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상당히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만 하고 청구는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좀 찾아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누가 간병을 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이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0: 네.
1: 일부 상품은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가 간병을 할 경우 보장해서 제외한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일반 병원의 경우 하루에 7만 원 미만 사용 시에는 가입 금액의 일부만 주거나 아니면 아예 보장을 해주지 않는 등 이 세부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하죠.
0: 그렇군요. 가족이 간병을 하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자녀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부모를 이제 자녀가 돌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포함되는 상품들도 있겠죠?
1: 네. 가족들이 해도 아무나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가족이 가족 간병이 가능하더라도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0: 네. 이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나중에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2: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보험금 청구 과정도 점점 꼼꼼해지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났던 것처럼 간병을 한다라고 해놓고 그 간병인이 해외여행을 갔던 사례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의 경우 하루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기보다는 그 금액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장소와 사람을 지정해서 사용했을 때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서 선택을 했는데 종합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해야 약속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내가 자주 가는 동네에는 이제 뭐 일반 병원만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이 간병인 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죠.
0: 그러니까 장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요즘은 한 병실에서 또 여러 환자를 함께 돌보는 공동 간병 이런 개념도 생겼더라고요. 자, 이럴 때 간병인 보험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상품에 따라서 간병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실제로 지출한 간병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와, 다 다르네요. 진짜.
1: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공동간병은 여러 환자가 간병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 간병보다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이 적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 가입한 보험이 사용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지출 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0: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인지 사용 일당인지만 알아둘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보장이라도 내용이 다 다른 거잖아요.
2: 네, 뭐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하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준비하는 간병인 보험이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청구 자체가 힘들어서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뇌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0: 네, 그리고 이 간병 기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예,
0: 네,
1: 요즘은 이 180일까지 보장과 그리고 181일부터 이 365일까지의 보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0: 네.
1: 이 1일부터 180일까지는 어떤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두고 보통은 이 181일부터는 이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하더라도 1년까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180일 이상부터의 보험료는 뭐 부담 없는 몇백 원 정도, 뭐 몇천 원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간 입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365일까지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이게 참 간병인 보험도 그냥 간병인을 쓴다라는 개념만 생각했지 이렇게 복잡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사연자분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지만 가까운 가족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간병인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그 사연자님처럼 자녀들이 이제 멀리 살고 있어도 가까운 곳에 이제 뭐 동생처럼 도움을 받을 가족이 있다면 뭐 무조건 한 가지 방식만 좀 고집을 하기보단 간병인 지원형 과 사용형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원형이 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형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뭐 다만 보험료나 이제 하루 지급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 그리고 누구를 간병인으로 썼을 때 또 얼마나 오래 보장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준비해 두신다면 나중에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줄여드는 정말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간병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2015년 제도화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0: 네.
1: 2024년 7월에는 이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이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난 6월부터는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참여 병동 제한 전면 해지가 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지역 환자의 선택지까지 크게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약 54%에 해당하는 82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으로 위험이 있는 환자, 의식이 없어 보호자 상주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는 통합병동 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0: 네.
2: 자,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해서 병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모든 병원에서 이용하기는 힘들다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병인 보험을 구성할 때 간호 간병 서비스도 이제 함께 구성해야 경증 입원이나 간호 간병 이용 시 실손 보장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간호간병도 사용하면 약속된 보험금을 똑같이 지급을 받는 건가요? 뭐 혹시 간병인처럼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1: 네, 일단 간호간병도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이 실손 가입자는 1인 1일당 최대 7만 원, 그리고 실손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분들은 이 1일당 1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0: 네.
1: 간호 간병만 따로 가입한 가로 따로 이제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합리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준비도 가능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간병보험은 뭐 어떤 방식이 무조건 더 좋다라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2: 네, 이게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제 좀 편리하고 물가 상승 부담이 적지만 간병인 선택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요.
0: 네.
2: 간병인 사용 일당은 원하는 간병인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보장 조건과 청구 절차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료나 하루 보장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내 보험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인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자식들이 타지에 사는데 내가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신 우리 6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의 직접 지원받는 방식, 내가 간병인을 고용한 뒤에 보험금을 받는 방식, 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까지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디서 누구에게 간병을 받아야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장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이런 걸 다 점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과 무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박보람, 해화동.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의 21

0: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자, 오늘은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고금리 단기 적금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저도 솔깃합니다.
1: 네, 요즘 최고 뭐 연 8%, 10%, 더 많게는 뭐 12%를 내세운 단기 적금 광고 정말 많이 보이는데, 네. 이야, 적금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줘? 라고 싶어서 이제 눈길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0: 너무나요.
1: 네, 그런데 정말 광고에 나온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채워야 실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 예금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런데 원금 걱정 없이 예금처럼 넣어두고 금리까지 뭐 12% 뭐 이렇게 높다고 하면 누구라도 솔깃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이 원금 보장도 되는데 이자까지 높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이 내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 무조건 약속된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카드 이용 실적을 이 저축 상품과 결합한 이 협업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기본금리 2% 우대금리 10%가 더해져 최대 한 연 12%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금리는 2%고 우대금리가 10%라면 이제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조건이 걱정되는데 까다롭진 않나요?
1: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대 조건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가장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을 보면 일단 신용카드 발급 후 신규 이용만 하더라도 이제 2% 금리가 추가가 되고요. 네. 여기에 계좌 평균 잔액을 월 10만 원, 아, 월 100만 원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2%를 추가로 받게 돼서 기본 금리 2%에 추가 금리 뭐 8% 합산하면 한 10%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급여 통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2% 금리가 추가가 돼서 총 12%의 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월 100만 원 그리고 뭐 급여 통장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한테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금은 많은 돈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2: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네. 하지만 이 월 적립 한도가 이 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까지고요. 이 가입 기간도 6개월과 이 12개월만 선택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적금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액을 적립하는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은퇴자금의 축적이나 아니면 이 금융자산 운용으로는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네요. 뭐 한 달에 3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뭐 1년 해도 한 뭐 400만 원 안 되는 거니까.
2: 그렇죠.
0: 그래도 이런 단기 적금은 또 1년 뒤에 뭐 내가 여행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거나 또 나를 위한 선물 뭐 아 명품 하나 사야겠다 이럴 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모으기에는 나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한테는 이 저축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1: 네, 이런 단기 적금은 이제 월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통장을 이용한다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인터넷 은행을 위주로 해서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 적금도 요즘 꽤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0: 맞아요, 저도 해봤어요.
1: 네, 매일매일 저축을 해서 한 달째 만기가 되는 적금은 최고 연 6%, 주 단위로 이제 26번, 즉 6개월간 저축을 하면 최대 연 5%의 이자를 주는 적금도 좀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요즘 이 MZ세대들 있잖아요.
0: 네.
2: MZ세대들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두고요. 이 SNS로 기록을 남기면서 매주 아니면 매일 저축을 하고 이 만기가 되면은 원하던 걸 이루면서 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이 챌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0: 네.
2: 특히 이 보고 싶은 콘서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요 휴대전화를 사기도 하고

0: 여행 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 단기 적금이 주는 이 긍정적 영향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 오,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SNS에 인증을 그죠. 하고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난 이렇게 쓴다 하고 또 자랑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자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또 기간이 뭐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짧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2: 네, 뭐 일단 가장 높은 이자율을 채워서 네. 월 30만 원씩 6개월간 뭐 총 180만 원을 이제 납입했다라고 가정하면 네. 기본 금리만 적용될 경우 이제 세후 이자는 뭐 한 9천 원 남지 되지만 네. 이제 카드 실적 조건만 채우면 3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네. 우대 조건을 모두 채우면 5만 3천 원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일단 내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가만히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 그러네요. 월 그냥 30만 원만 6개월 했는데 그래도 꽁돈 5만 3천 원이 생겼다 하면 또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좀 재테크에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장기 적금에 가입한다면 이 오랜 시간 돈을 묶여서 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이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하게 되면서 이 적금에 대한 만족감을 잃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1: 그러네요. 오히려 네. 적금 싫어질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하지만 이 초단기 적금은 한 달에서 1년 단위 등 짧은 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장점과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인데요. 단순히 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넣어야 하는지도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과 납입 한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2: 네.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월 납입 한도가 높은 이제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뭐 기본 금리가 연 1.5%이고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5% 이율을 제공하지만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 4.5% 금리로 1년 매월 5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복잡한 우대 조건이나 긴 기간 납입하는 적금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1일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천 원부터 최대 3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가입 기간은 31일 아니면 100일 그리고 200일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1인 최대 3개의 계좌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초단기를 목표로 매일 이렇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저도 그 단기 적금을 굉장히 애용을 하다가 아, 이게 좀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월 30만 원씩 미국 주식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마이너스 지금 10%예요. 지금 또 달러가 많이 빠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적금의 목적을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둔다면 이 중간에 목표를 못 채웠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적금은 원금이 남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마이너스 10%.
2: 네, 네 뭐, 네. 그 이런 얘기 있죠. 티끌 모아 티끌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1: 아, 네.
2: 이게
1: 네.
2: 저는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네. 푼돈 없이 목돈 절대 만들 수 없다.
1: 오.
2: 네, 그래서 하루 만 원이면 뭐 1년이면 365만 원이고요. 이 돈으로 다른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는 종잣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1: 네.
2: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돈을 모아본 경험 자체는 이제 남게 되겠죠. 처음부터 한 달에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저축하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죠.
1: 네.
2: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날 생각보다 내 통장 든든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0: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적금은 이 금리가 높은 적금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면에 보이는 금리보다는 해당 은행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잘 확인해서 이 소액이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이 끈기라는 만기 적금을 꼭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고금리 적금은 높은 금리만 보기보다 우대 조건, 납입 한도, 기간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문자 만나볼게요. 제목이 귀여워요. 장범준, 나는 너 좋아.

0: 달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분께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5924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디스크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요즘은 통증이 오는 주기도 짧아져서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나중에 수술까지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요. 저처럼 기존에 디스크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앞으로 수술에 대비할 하려면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허리 통증은 누구든 한 번은 겪는 고통이잖아요. 뭐 삐끗하거나 정말 심하면 뭐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이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힘들고 또 교통사고는 언제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1: 네. 저도 이제 허리가 아파봤지만 진짜 허리 아프면 기침할 때도 정말 겁이 나거든요. 네. 약간의 이 흔들림에도 통증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뭐 서 있는 건 뭐 사실 불가능 하고요. 진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그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자 감기처럼 생활의 불편함이 아닌 거동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완치가 아닌 주기적으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2: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디스크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59.2% 그리고 30.8%의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척추질환 환자 수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증가율은 남성

0: 환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디스크는 또 선천적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 문자 보내주신 사연자분처럼 교통사고 그것도 그렇고 이 또 아니면 잘못된 자세 이렇게 후천적인 원인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도 많죠.
0: 네, 그렇죠. 이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이 터지는 바람에 수술과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 큰 부상이 아니라 살짝 부딪히는 수준의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이 과잉 진료 문제는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10일부터 기존 경상 환자에게 이제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던 합의금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1: 네.
2: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위주로 보장되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죠. 자, 한도 내에서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지만 치료비가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부터는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감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1: 이거 근데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9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 경상 환자는 그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0: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과잉 진료를 막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 치료비 위주로 이제 지급을 하게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지급되던 그 합의금은 이제 못 받는다.
2: 그게 이제 정확한 말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두 가지를 합산해서 이제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향후 치료비고요.
1: 네.
2: 두 번째가 이제 위로금이 되겠죠. 내가 뭐 다쳐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금을 소액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리 이제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그 병원비를 이제 이걸로 쓰라고 이제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경상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이제 지급하지 않는 거죠.
1: 향후 치료비.
2: 네, 위로금은 뭐 소액 지급할 수 있지만 향후 치료비 자체는 이제 지급하지 않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교통사고 나더라도 소위 합의금이라고 얘기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1: 좋네요. 이게 결국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치료는 줄이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이 자동차 사고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치료를 잘 받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와 이 중상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이 청취자님 역시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좀 심해지셨고 치료의 최종 단계인 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지난 7월부터 이제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바뀌게 되면서 주 2회 연 15회로 이제 횟수 제한이 생겼지만 비용이 대략 43,850원으로 전국 이제 병원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1: 네.
2: 비용은 저렴해졌지만 이제 보험금 받기는 더 까다로워지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비 보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1: 네. 저도 올해 한번 교통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아주 살짝 접촉사고였는데 바로 대인 접수부터 이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좀 이런 좀 어떤 뭐랄까요? 좀 나쁜 관행? 이런 게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손보험도 세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나 보장 방식도 또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처럼 수술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 보장도 따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청취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이 디스크는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의 경우는 이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수술비만 보장을 확대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앞으로 이 치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좀 유독 늦게 찾아온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찾아온 그 시간입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2: 자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했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한도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입원 치료비 한도만큼. 저는 당연히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이거는 웬만하면 오답일 것 같거든요.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역시 찍기의 달인.
2: 네, 근데 이게
1: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니 X는 맞는데 네이 네, 찍는 과정이 네.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0: 이게 보통 아니 당연히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뭐 100만 원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죠. 어. 그 입원으로 지급되었던 보장들을 단순히 일정 시간 병원에 머물렀다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치료 심사 기준 변경이 정말 많은 질환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결국 이 의료기관이 입원으로 진료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원비가 아닌 통원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과거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을 활용한 대표적인 이 비급여 진료로 좀 꼽혔었죠. 결국 이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를 했냐보다 이 보험약관상 이 실질적인 입원이 필요했느냐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아까 문자로 돌아와서요. 우리 오굴 이사님처럼 디스크 수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은 수술비 보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1: 네. 일단 먼저 이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의 경우는 뭐 피부나 용종 제거 같은 경증을 제외한 경증 제외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일반 질병 수술비 그리고 뭐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를 적절히 섞어서 구성한 이후에 이 질병 1호종 수술비 중에서도 2종이나 이 3종 한도가 높은 회사를 좀 선택하시고요. 네. N대 질병 수술비 또한 이 생활질환 수술비 한도가 좀 높은 회사를 선택해서 이 비갱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해 두신다면 이 실손 공백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지금은 괜찮은데 아, 2, 3년 뒤에 내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시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비갱신형과 더불어서 업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갱신형 수술비 보장을 좀 적절히 섞어서 수술비 보장을 두텁게 해둔 다음 수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내 불필요한 보장은 이제 해지하는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손 공백이나 입원 시 소득 공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허리 디스크 통증이 점점 잦아지면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실손이 있다고 해서 수술 입원비가 무조건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실손의 보장 기준과 자기 부담금을 확인하고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같은 수술비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미 허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새 보험부터 알아보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혼자 확인해보긴 좀 어렵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집 보험보장 분석 좀 제대로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면요.
0: 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에 찍혀있는 숫자만 믿지 말고요. 그 내실을 꼭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리고 이 얼마 전부터 네.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이 통원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자들은 아, 나는 이 수술도 하고 입원도 했으니까 연간 5천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이 실손보험을 한도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월 통원 한도는 3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 수술비 보험 점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고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 있으면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서 밤하늘의 별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아나운서 김상아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9: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는데 괴산부근 갓길 쪽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장수 방면으로 북위 2터널 출구부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에는 유독 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도로에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0: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후지 분기점 부근에서 일부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가는 길은 부비 2터널 출구부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로는 1시간 전보다는 정체 길이가 조금씩 줄었는데요. 아직은 길게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관악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도 있고요.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의 정체길이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요. 아직 길게 밀리는 곳도 있고 평소 수요일에 비해서는 정체가 조금 늦게 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계속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휴게소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군위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은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부근 하위 차로 쪽 안전지대에는 현재 작업 차량이 서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0: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0: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12시 됐습니다. 이 12시 자정은 기억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들은 첫 소리가 다음날까지 따라간다고 하지요. 이 자정에 제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저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Are you gonna be my girl? 들으셨습니다. 이 제트라는 밴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새벽 공감에서 처음 소개하는 밴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호주의 하드록 밴드인데, 2003년도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촌스러운 거 느끼셨죠? 이 팀이 뭐 늘 모든 인디밴드가 그런 것처럼 비틀스, 섹스 피스톨스, AC/DC, 뭐 롤링스톤 이런 밴드들 카피하던 밴드였는데 2000년대 락이 좀 고급스러워지면서 이제 락은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등장한 밴드예요. 우리는 70년대로 할 거거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좀 투박하지만 그 촌스러운 매력 때문에 전 세계에 350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거친 락의 시대를 열었었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는데 그쪽 유럽 쪽 미국 쪽에서는 나름 한 획을 그은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정에 들었던 소리가 기억이 제일 오래 간다. 좀 부담스럽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사연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 선물은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Guns N' Roses, Don't Cry. 5842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서 The Strokes, Reptilia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Guns N' Roses, Don't Cry 오랜만에 듣네요. 꽃마리님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처음 오셨습니다. TBS 앱으로. 닉네임이 좀 뽀옥복한. 무슨 뜻일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메가데스 그 시절에는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무료 라이브 공연이 많았어요. 메탈 첫 입문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락 메탈 공연 비디오를 틀어주던 해화동 락카페가 떠올라서 시간여행을 했네요. 그 시절 친구들도 생각나요. 네, 아유, 사연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다닌 시절, 그러니까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이죠. 그때는 이런 락이나 헤비메탈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뭐 그런 카페들이 꽤 있었는데 며칠 전 메가데스 노래 나갈 때 들으시면서 추억에 젖으셨나 봅니다. 처음 오신 분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The Knife, Heartbeat. 이어서 호세 곤잘레스, Heartbeat. 제목이 똑같습니다. 사실 노래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유명해진 건 이 방금 들으신 포크송 버전, 호세 곤잘레스 버전 때문에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The Knife의 Heartbeat가 원곡입니다. 이 The Knife는 스웨덴 남매 듀오거든요. 이게 2000년도쯤에 나온 노래인데 장르가 이제 일렉트로닉, 신스팝 그리고 또 좀 실험적인 음악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매가 유명한 게 공연을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해요. 그리고 인터뷰도 안 하고 나름 완전 신비주의. 그래서 별로 안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신비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근데 이 노래를 호세 곤잘레스가 10여 년 후에 리메이크를 하면서 다시 알려진 이런 역주행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 곡입니다. 사실 노래 한 곡이 대중들한테 알려진다라는 게 참 경우가 너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프, 이 듀오죠, 듀오. 남매 듀오는 나중에 좀 인기를 다시 얻는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도켄입니다. Breaking the Chain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891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중딩 아들이랑 여행하셨던 아버지 분 사연이 뭉클해서 주말에 재방송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요. 그 내용 들으면서 저도 그냥 우리 아빠 얘기가 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사가 수줍고 내성적이었지만 근자감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 시작이 저희 아빠였던 것 같고요. 일단 저를 꿰뚫어보고 재밌어 하셨는데 제가 돈을 좋아해서 초딩 때 아빠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돈을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한테는 두 살 차이 오빠가 있는데 고3 때도 PC방을 가던 오빠였지요. 저는 항상 이 오빠를 이기고 싶었지만 거의 졌고요. 그럴 때마다 아빠가 해주시던 말씀이 나중에 가서는 너같이 성실한 사람이 더 잘한다. 어려운 시험은 한 번 본 사람보다 여러 번 본 사람이 더 잘한다. 우리 딸은 걱정 없다. 북극에 갔다 놔도 잘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세뇌가 됐는지 저는 제가 이유 없이 그냥 잘 살 것 같은 근자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빠 말씀대로 저희 남매 둘 다 크게 되진 않았지만 어디 갔다 놔도 잘 살고는 있습니다. 권순우 밴드의 요즘 이 바람 속에 귀에 익어서 더 좋으네요. 잘 들었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8913번님 사연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아들하고 둘이서 해외여행 갔다 온 사연을 지난번에 길게 읽어드렸는데 그 사연 보면서 그 저도 아빠 생각나요 라고 하는 사연들이 좀 몇 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문자가 있어서 한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아마겟돈 주제가인데 여기 여주인공이 리브 타일러 그리고 여기에 주제곡을 불렀던 에어로스미스의 보컬은 스티븐 타일러 부녀지간이죠. 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아, 리브 타일러도 참 괜찮은 아빠를 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리브 타일러가 스티븐 타일러 아 이거는 근데 전해지는 비하인드여서 팩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도 되나? 조심스러운데 그 제가 전에 듣기에는 리브 타일러가 그 스티븐 타일러가 자기 아빠인지를 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다고 해요. 아무튼 그 가족 간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 이어서 Royal Blood, Out of the Black.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메탈리카 노래는 4424번님이 신청해 주셨죠. 사연 중에 0511번님께서 오늘 계획 정파하는 날이군요.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TBS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 이제 본방을 듣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선곡이 괜찮았는지, 분위기가 지금 어울리는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제 제가 한 거긴 하지만 또, 이 선곡이나 이런 거, 노래 듣는 시간이 좋아서 저도 늘 듣고 있는데, 저도 까먹고, 이제, 아, 이제 12시니까 하겠구나 해서 이제 라디오를 틀는데, 갑자기 인트로가, 저희 인트로가 안 나오고, 여자 아나운서 분이 나와서, 지금까지 저희 TBS를, 아, 저도 당황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 0511번 님도 그런 날이었나 봐요. 이렇게 가만 보면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너무너무 늘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시간이 아이고 애매하게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7725번님이 신청해 주신 리타 포드의 Kiss Me Deadly 들으실 텐데요. 락 전문 방송이라고 해서 신청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팝이죠? 아니,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팝도 좋고 가요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리타 포드, Kiss Me Deadly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점잖아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0: 아이,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0: 색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가 1시간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반월터널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제2 영동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남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탄분기점과 오산 구간 1, 2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이 구간 지날 때 제속도를 못 내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구리 쪽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힌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영천 쪽으로 식량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사고 처리 작업이 5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피발령터널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40분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반월터널 이전부터 7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남부순환로 화곡로 입구에서 신월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는 버스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우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나들목 부근 4, 5차로와 갓길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노후지 분기점부터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